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IOI의 갑자기 전해드렸어요. 예. 아, 관상보다 심상. 예. 얼굴보다도 표정, 표정보다도 마음. 그죠? 예. 아, 참. IOI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예. 갑자기 문득문득 예. 한번 입꼬리 쓱 올려보시면 오늘 또 참 좋은 하루가 펼쳐질 겁니다. 자, 머니특별시 들으시면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정리해보시면 더 좋겠죠. 오늘 저희와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송엽 팀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데.
2: 아, 그렇죠. 예.
0: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2: 저번 주부터?
0: 네, 네. 얼마 안 되셨구나.
2: 네. 예.
0: 저희 저 따끈따끈한 예. 웃는 입꼬리를 가지고 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펼쳐보죠. 자,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연 이쪽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저축보험, 재무설계 등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함께 나눠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문자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멋진 든든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받으니까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긴급출동 머니 119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또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송파구로 가보는군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2: 네, 오늘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자식 다 키웠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일까? 라는 거고요. 부담만 커진 종신보험과 갱신형이 섞인 성인자녀보험의 정리법입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예전과 똑같은 어쩌면 더 큰 숫자가 매달 빠져나가시는 걸 보고 당황.

0: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 네네.
0: 아이들도 어리고 아플까 봐 걱정했던 그 시절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보험이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종신보험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1: 어허.
0: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부모님 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자녀들도 서운하지 않게 떠나보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엽 팀장님도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참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 자식들 힘들게 다 키워놨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 내는 거냐. 부담만 커진 종신보험 또 갱신형이 섞인 성인 자녀의 보험 정리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쫙 일괄 정리해 주실 모양입니다. 자, 오늘 출동지가 서울 송파구라 그랬죠.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동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한숨만 느는 요즘인데요. 이런 제 어깨를 요새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달마다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우리 네 식구의 보험료입니다. 한 달에 무려 120만 원이 나가요. 아유,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죠.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애태우는 거는 올해 29된 저희 큰아들의 보험입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든 보험이 갱신형 성인보험으로 바뀌면서 매달 28만 원씩이나 가는데 이게 심지어 해마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퇴근한 아들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2: 아들, 잠깐 여기 앉아봐봐. 너도 이제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돈도 버는데 한 달에 28만 원씩 나가는데 보험료 내가 스스로 내는 게 좀 어떻겠니? 요즘 횟집 장사도 영 시원치 않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0: 아빠, 저 아픈데도 하도 없는데 한 달에 28만 원이나 보험료를 왜 부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주식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만데. 전 아까워서 못 내니까 정 부담되시면 그냥 당장 해지하세요.
2: 아, 이 녀석 앞으로 그 사람 일을 모르는 건데 혹시라도 그 아프면 그 병원비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 덜컥 해지하면 어떡해. 너 언제 철들래?
1: 아니, 마음 같아서는 정말 확 해지해버리고 싶었지만 부모 마음이 또 그런가요? 아니, 어디 아들뿐입니까? 예, 앞서 저 아들 목소리였어요. 20대 아들. 예, 아들뿐이 아닙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딸아이 보험료도 달마다 22만 원씩이나 나가요. 게다가 제가 2010년도에 저희 친구 권유로 가입했던 종신보험 달마다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이제 예순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이 큰 돈을 계속 내는 게 맞나 싶어요. 저에게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잘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늪에 빠진 저희 가족의 보험 좀 꼭 좀 구출해 주십시오. 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 온 사연 저희가 짧은 연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이 사연 주신 분은 이제 50대 아버지시고, 예, 앞서 우리 연기에서 만나본 20대 아드님이셨고, 그리고 또 따님도 계시고,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예, 처음 이제 보험 상품 구성하셨을 때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 거금을 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보험이 지금 상황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2: 네. 그 사연을 듣자마자 그 청취자님께서 전형적인 보험 과부하 상태에 좀 놓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과부하?
2: 네. 아, 예.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보험이 그 시기마다 지켜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세월이 함께 흐르졌다는 거죠.
1: 네.
2: 2010년도 종신보험 가입 당시에는 가장이 유고에도 가족 생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의 목적이 있었죠.
1: 예.
2: 내가 잘못됐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았겠죠.

0: 자녀분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성인이 된 지금에 본인의 건강과 노후가 더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예. 다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은 여전히 2010년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계신 거죠.
1: 예. 그때쯤이면 아마 저 우리 사연자분이 한창 이제 활기차게 가게를 운영하시던 40대셨을 테고 자녀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뭐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하고 지금은 이 가족의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 자녀분들 보험이 좀 마음에 걸렸는데요. 직장도 다니고 독립을 앞둔 자녀의 보험료가 계속 부모님 앞으로 나간다면 예.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급여도 관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볼 기회 자체를 못 가진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내주시는 그런 자녀는 그거 자체로 필요성 못 느끼는 거고 부모님 그동안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네.
1: 자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파악이 됐고 그러면 이제 월 120만 원 납입하는 그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은 좀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세요. 어떤 순서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가장 먼저 그 손을 댄 건 2010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었는데요. 네. 네, 오래된 보험이라 이제 무작정 해지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보장보다는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1: 예.
0: 그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했고요.
1: 감액 완납.
0: 네. 네네. 감액 완납 네. 보험료를 줄인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까지 50만 원씩 20년 납 납입 조건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을 앞으로 추가 납입 없이 보장 금액만 줄여서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1: 오.
0: 한마디로 사망 보장을 줄여서
1: 예.
0: 그 사망 보장의 해지 환급금이 나오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거죠.
1: 아하.
0: 그러면 보장은 줄어들고 대신에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 그 제도가
1: 예.
0: 감액 완납 제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1: 예, 그런 제도가 있군요.
0: 네.
1: 감액 완납.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거.
0: 네, 맞습니다. 예, 이 방법으로 적용하면 사망보장이 2억에서 1억 천으로 사망보장은 줄어들지만
1: 예.
0: 대신 매달 부담스러웠던 50만 원 보험료를 즉시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종신보험 하나만 조정해도 월 납입금 50만 원이 확 주네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보험에서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었습니까?
2: 네. 2009년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1: 예.
2: 2009년에 실손이면 2세대 실손 의료비라고 자기 부담금 비율이 좀 낮아서
1: 네.
2: 병원비 부담은 좀 적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갱신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좀 있는 상품입니다.
1: 예.
2: 사장님께서 가게일로 병원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되는 5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동안 실손보험 얘기 저희 이 방송 통해서도 자주 했지만 이게 저 세대 바뀌면서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이게 장단점이 뚜렷해져서 이걸 좀 잘 활용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는 절감이 됐는데 줄어든 차액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아끼게 된 차액은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거나 기존 80세 만기 진단비 보험을 90세 만기까지 실질적으로 좀 치료비 쪽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시는 것을 장기적으로 더 실속 있는 선택이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 우리 저 사연 주신 분의 보험 정리는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이제 가장 고민이시라고 하셨던 자녀들의 보험이 남아있습니다. 아드님하고 따님 모두 이제 젊은 나이니까지 부모님에게 계속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또 갑자기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보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까요?
0: 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그 아드님과 1대1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1: 예.
0: 보통 보면 이제부터 네가 내 그러면 대부분 자녀분들 안 내요.
1: 아니 뭐 당장 사연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만나봤지만 아 요즘 저기 투자할 때도 많은데 나 그거 안 내고 그 돈 투자할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장.
0: 그렇죠. 젊은 나이라 뭐 당연히 아픈 데도 없고
1: 맞아,
0: 주위
1: 맞아.
0: 친구들 다 건강한데
1: 그러니까.
0: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당장 자녀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그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자녀 명의로 되면 보험을 또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0: 주는 게 참 중요한 과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구체적으로 그 아드님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1: 네, 아드님의 28만 원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좀 큰 보험료일 걸로 좀 보여요. 예. 부담도 많이 되실 금액이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과하게 내주시던 부분을 실비 포함 5만 원까지 건강보험을 좀 줄이고요. 음흠. 어릴 때 필요했던 이제 소아특약이나 또 과도한 사망 보장을 좀 정리했습니다.
0: 예.
1: 또 부부내지로 나온 돈은 청년저축이나 나중에 이제 결혼자금으로 좀 돌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이제 부족한 치료비 이런 부분은 한 7만 원 정도로 추가해서 총 12만 원으로 좀 맞췄더니 본인도 그 정도는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무엇보다 이제 아드님 스스로 부모님이 이제 부담만 넘겨준 게 아니라
0: 네.
1: 나에게 이제 필요한 의료 자산을 준비해 준 거다라고 인식이 좀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이 전문가 분들이 잘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신 끝에 예, 아드님이 나 이거 해지할 나한테 넘겨주면 해지할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다가 끄덕끄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들어주신 보험인데 아드님 위해서 이게 갱신형 성인 보험으로 이제 바뀌면서 달마다 28만 원씩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고스란히 물려주기보다는 이게 또 갱신형이라 해마다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과도한 부담을 좀 정리해주고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 설득을 해주셨네요. 아드님도 잘 정리가 됐고 저기 따님 보험이 남았는데 따님은 취업 전이었죠?
2: 네네. 네. 따님도 그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아르바이트비로 충분히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0: 예.
2: 현재 22만 원 납입 중이었는데 따님도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하시죠.
0: 예.
2: 20대 초년생인데 22만 원이면 네. 아우 뭐 절대 싫다 그러죠.
0: 그럼요.
2: 네, 그래서 마침 어린이 보험 보장이 올해 끝나는 시점이라 그 보험을 정리하면서 단독 실손과
0: 네.
2: 3대 진단비 치료비만 남겨서 실손은 만 원대, 건강보험 8만 원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0: 어우 절반 넘게 줄었네요.
2: 네,
0: 확 줄었네요. 자, 기존 보험 정리하면서 이제 해지환급금 생겼을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2: 네, 해지환급금도 찾아가지고
0: 예.
2: 청년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0: 음흠.
2: 남은 목돈은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쓰시게 좀 만들어드렸고
0: 예.
2: 아버님께서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해주셨어요.
0: 네.
2: 저도 그 딸을 키우는 입장이라는데 아버님도 막내딸이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네, 엄청 컸겠죠.
0: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예, 요 보험 재정비, 재정리를 통해서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예, 동시에 또 더 돈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예, 아니, 물론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 든든한 두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또 상담도 자녀분과 해 주시고 말이죠. 이게 잘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집에서 막 설명을 아무리 잘해 주셔도 자녀가 나는 끝까지 예. 아니, 뭐, 지금 필요 없는데 왜 굳이 들라고 하는 거야. 그 돈 아까운데 딴 데 쓰자. 이렇게 해지해서 투자에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좀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1: 네, 그럴 때는 해지를 하더라도 실손 의료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라고 권하는 게 맞고요. 직장을 이분은 이제 자녀분이 잡았다고 했어요.
0: 예.
1: 그래서 단체보험 여부를 확인해서 그동안 실비를 또 단체 여부 있으면 실비를 잠깐 개인 실비는 쉴 수가 있으니까
0: 예.
1: 꼭 한번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시고요.
0: 예.
1: 자녀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실손만은 지키는 선에서 부분 해지하고
0: 예.
1: 아낀 돈은 이제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는 걸로 권해드리고요.
0: 예.
1: 요즘은 이제 더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텐데 미리 노후 자금 모아두시면 훗날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분들에게 실손보험만큼은 좀 예비로 챙겨주자. 예. 그래요. 그것 말고는 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래 내 노후 자금으로 나머지 돌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자녀들 보험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그 청취자분, 그 사연자분의 그 보험을 구체적으로까지는 저희가 안 들어갔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자녀들의 보험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부모님의 보험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까요?
2: 네, 그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아버님 실손은 이제 실손 포함해서 건강보험.

0: 보험 24만 원, 배우자님은 20만 원을 납입 중이셨는데요. 예예. 이제는 그 중학교 자녀를 둔 40대 아버지가 아니라 번듯한 직장을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니 당연히 이제 보험의 목적이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1: 네.
0: 네. 사망보장보다는 치료비 중심,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간병비까지 챙기셔야 하는 시점인데
1: 예.
0: 종신보험 감액 완납으로 50만 원, 음흠. 자녀보험에서 29만 원 정도 음흠. 여기까지 아낀 돈을 그대로 두시고 네. 두 분은 건강보험을 새로 채워드렸습니다.
1: 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을 줄이자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보장에서 좋은 부분은 살려두고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앞으로 필요한 게 뭔가 다시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2세대 실손의료비셨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건강하셨지만 어머님은 이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1: 예.
2: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셔서 요즘 잠을 못 이루실 정도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까지 챙기고 계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본인 몸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예, 이 자녀들만 계속 신경 쓰고 계시다가 두 분의 보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이 들어간 건가요?
0: 네, 두 분의 이제 건강 상태는 달랐지만 보장에서는 빠짐없이 챙기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1: 예.
0: 아버님은 24만 원 중 실손이 1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진단 자금이 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입원비 3만 원. 사실상 그 실비 위주의 구성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배우자님 동일했고요.
1: 예, 예. 그러니까
0: 보장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실손 빼고는.
1: 네.
0: 문제는 실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갱신 부담이 이제 빠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1: 예.
0: 진단비는 작은데 보장 기간도 짧았습니다.
1: 거봐. 예, 본인을 잘 챙기셔야 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예.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험은 이게 전문가들이 쭉 보시니까 보험료 부담에 비해서 큰 질병이 만약에 생겼다. 그럴 때는 필요한 보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 당시에 가장의 유고가 강조되던 시기라 치료비가 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실비는 5세대로 전환해서 두 분 합쳐서 5만 원 선으로 줄여드렸고요.
1: 오.
2: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으로 좀 재구성해드렸습니다.
1: 예.
2: 90세 만기에 암진단금 2천만 원을 추가해드리고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보장까지 치료비로 설계해드렸고요.
1: 예.
2: 비급여 치료비까지 부담을 고려해서 비급여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까지 5천만 원 각각 오. 나올 수 있게
1: 예.
2: 중입자 치료 로봇 수술까지 모두 오. 포함했습니다.
1: 예. 새로운 기술의 수술도 다 포함하는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자, 최종적으로 보험료 또 보장 구성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2: 결과적으로 청취장님이 59세신데
1: 예.
2: 총 19만 원으로 줄여드렸고 아내분은 55세신데 15만 원. 합산 두 분 건강보험 34만 원과
1: 오.
2: 실비 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1: 예.
2: 3년 남은 기존 계약 좀 정리하신 12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1: 예.
2: 그래서 간병보험은 두 분 각각 5만 원씩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된 건가요, 이제? 두 분도 꼼꼼하게 잘 봐드리고 자녀 두 분도 정리가 앞서 됐고, 예. 사연 들으시면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또 우리 두 전문가의 설명 들으시면서 보험은 가입한 순간 그냥 끝났다? 예, 믿고 맡겨두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 16년 전에는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잘 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 노후, 우리 자녀들의 독립 이런 것까지 또 함께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보험료도 확확 줄이셨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부담을 조정한다. 예, 이런 방향이었고 또 자녀보험도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준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과정 꼭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전문가들의 든든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마음 드시는 분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누구나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말머리 상담 두 글자 앞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준비된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해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처링 마마무 비룡의 신난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도 이병우, 김송엽 두 팀장님과 함께 소비자 민원실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부터 만나보죠. 6203번님, 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해뒀지만 막상 병원 다녀와도 청구 방법을 몰라서 보험금 놓친 적이 많아요. 간편 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간편 청구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1: 네, 그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 청구를 안 하시면 당연히 보험금도 못 받죠.
0: 예.
1: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보험금 청구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0: 예. 저 이거 저 팀장님 설명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예. 청구 잘 안 하는 절반 중에 제가 속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절반은 된다는 거니까 이 간편 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자,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주시죠.
2: 네. 기본은 이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두 가지입니다.
0: 예.
2: 그래서 통원 치료로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처방전도 함께 챙기셔야 하고요.
0: 네.
2: 큰 수술이나 특정 질환으로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음흠.
2: 병원 원무과나 이제 수납 창구에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0: 예.
2: 퇴원 후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0: 예. 아 진짜 저 두 분이 아주 차근차근 설명,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메모하기 좋네요. 속도도 좋고.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요게 딱 기본 두 가지고, 통원 치료로 약 처방받으시면 처방전도 필요하고, 진단서가 따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큰 수술.
2: 그죠.
0: 네, 뭐 특정 질환에.
2: 진단.
0: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셔도 되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저기 간편 청구 서비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6203번님이 물어보신 서류 지금 말씀하신 걸 일일이 떼서 막 사진 찍고 앱에 올리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게 못하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편 청구 서비스는 좀 다른 건가요?
1: 네. 실손24라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이제 전산 청구 플랫폼인데
0: 예.
1: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시고 카카오나 패스 같은 간편 인증을 본인 인증만 하시면 가입된 실손보험 계약과 병원 진료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0: 오,
1: 네. 네. 참여 병원이라면
0: 네.
1: 서류를 따로 떼실 필요 없이
0: 네.
1: 진료받은 날짜와 병원만 전송해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청구가 끝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0: 아, 아까 저 김성엽 팀장님 소개해 주실 때는 그 옛날 방식으로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뭐 약 받았으면 처방전 이런 거 다 일일이 뗀 거를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실손24 이 앱을 이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군요. 진짜 간편한 청구가 되는 거군요. 실손24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퀴즈가 나올 시간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등장한 문득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실손24 얘기가 나올 때부터 요 문제로 내실 것 같았어요. 예,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 퀴즈 내시는 건가요?
2: 네, 네. 제가 그것도 모르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실손24 이용만 하면 모든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실손24를 이용한 모든 병원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네. 조금 저도 이제 머니특별시 진행해봤다고 짬이 차서 모든 병원에서 이러면 이거 요게 함정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이병호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참여 병원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아까 또박또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강조해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네, 모든 병원에서 다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 정답은 X. 실로폰도 조곤조곤 치셔.
2: 맞는 거죠? 네.
0: 아, 좋습니다.
2: 실손 이사는 참여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모든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작해서 동네 의원에서 약국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주 방문하는 이제 병원이 있으시면 네. 웹에서 이제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아하.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기존처럼 진료병 수치, 그다음에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 웹에서 뭐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0: 예, 보험사 앱도 되고 뭐 팩스나 우편 같은 것도 되고 해서 직접 접수하시면 되지만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우리 참여하는 병원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간편청구 서비스. 우리 정부 24라는 것도 있는데 그 정부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간단한 서류 같은 거는 쉽게 이제 집에서도 발급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실손 24라는 건 이제 보험료 관련해서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시작이 됐군요. 이용료가 뭐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닌가요?
2: 네, 별도로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의 성격 서비스라서요. 웹 설치와 이용 모두 무료입니다. 보험사 웹에 여러 이제 곳을 오가면서 서류 따로 떼고 올릴 필요 없이 실손 이사 한 곳에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확인하고 청구까지 마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예.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뭐 내가 가입한 것 다 지금 여러 개 있다면 그 숫자대로 그냥 쫙 가셨을 텐데. 예. 실손 24, 네, 실손 24 이것만 기억하시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이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앞서 6203번님 사연 우리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처럼 부모님 병원비는 챙기면서 본인 건 놓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 진료비를 자녀가 대신 청구해드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1: 아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 청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실손24 앱에서는 가족 대리 청구 기능이 있어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진료비를 대신 청구해드릴 수 있고요. 예. 각 보험사 앱에서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6203님도 어머니 병원비를 챙기는 김에 본인 명의의 보험도 함께 확인해 청구하는 습관을 기들였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예전에 병원비도 지금 다시 청구해도 돼요?
2: 아, 놓친 보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실손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치료가 끝난 날부터 3년까지로 인정을 합니다.
0: 3년.
2: 네. 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전에 이제 미처 청구 못했던 병원비도 지금 모아서 청구하실 수 있고요. 예. 참고로 건당 청구 금액이 이제 큰 경우 보통 한 200만 원이 넘어가면요. 네. 전산 청구가 아니라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0: 예예. 3년 전까지는 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한꺼번에 좀 크면 보통 200만 원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넘어가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아니 예전에 청구했던 내역들 그럼 다 우리가 병원 연락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래야 돼요? 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그 실손 24 그 웹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청구했던 이력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요. 예, 예. 언제 어느 병원의 진료로 어느 보험사에 청구했는지도 잘 정리돼 나오기 때문에 예. 혹시 빠뜨린 진료가 없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6203님도 어머님 진료를 챙기신 김에 본인 청구 이력도 함께 좀 보시길 바랍니다.
0: 예. 이것도 이제 참여 병원에 한해서 네. 예, 그런 조건이 있긴 있지만 예, 지금 만약에 저 참여 병원이라면은 3년 전 것까지도 쫙 정리가 돼서 보실 수 있겠네요.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 오늘 6203번님 덕분에 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비용 수증 세부 내역서 준비하면 청구 가능하다. 아니, 저 지금 혼잣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분 전문가분인데 설명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보다 실손24 참여병원은 한 번에 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저같이 같이 메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권 3년 동안 인정된다. 아, 오늘, 별표 쳐놓은 게 많네요. 메모한 것 중에. 예, 혹시 놓친 병원비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자,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시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갑니다.

0: 숨을 보라를 일으켜.
1: 소비자 민원실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민원 넘어가 보죠. 4730번님.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 여행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여행 둘째 날 친구 하나가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결국 친구는 현지 병원에 응급 치료를 받고 입원했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 와서도 계속 치료 중이고요. 친구는 실손보험이랑 보험 몇 개를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걸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쳤을 때 숙소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해외여행 중에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셨는데 이걸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2: 그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낸 병원비를 실손보험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 다만 친구분처럼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예. 그때부터는 국내에서 나온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는 뭐 여행 중이건 어떻든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군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고가 해외에서 났다는 거고요. 예. 해외에서 낸 이제 병원비나 응급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용 같은 거는 네. 실손보험 아니고 이제 여행 갈 때 따로 가입하시는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음흠. 그걸로 받으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해외에서 낸 병원비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외에서 의료비 담보로 현지 병원비를 이제 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입할 때 그 환도를 확인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 예.
3: 또 여행자 보험을 아예 안 가입하시거나 예. 여행사 이제 패키지에 껴있는 보험만 믿고 이제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1: 그럴 수 있죠.
3: 이런 보험은 이제 보장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작 큰 사고가 나면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 아, 여행자 거죠. 보험도 저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아니 또 그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숙소에서 이거 저 책임을 미끄럼주의 표지판 있었으니까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선 모습이 있었다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네, 표지

0: 판만 세워놓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니고요. 숙소는 그 손님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예.
0: 우리 민법에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1: 그러니까요.
0: 표지판은 조심하라는 안내일 뿐이지 미끄럼 뭐 방지 매트라든가 뭐 물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안 됐다면 예. 숙소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0: 그렇죠.
1: 문제는 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0: 어, 그렇죠.
1: 우리나라 안 그래 뭐 이러면.
0: 우리나라 법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외국에 있는 숙소라면 그 법에 또 따르게 될 수밖에
1: 맞아요.
0: 없고요. 실제로 배상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겠죠.
1: 예.
0: 그래서 숙소 다투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겠죠.
1: 그렇겠네요. 예. 아니 혹시 두 분은 비슷한 사고 실제로 상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네. 그 신혼여행 가셨던 고객님이 계신데요.
1: 네.
2: 수영장에서 이제 미끄러지셔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에 딸려있던 보험이라 예. 보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
1: 아이고.
2: 병원비 절반도 못 받으셨어요.
1: 예.
2: 근데 이제 반대로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고 가족여행 가신 분들은
1: 네.
2: 병원비 대부분을 좀 돌려받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1: 예.
2: 그래서 여행 가기 며칠 전에 보험료 몇천 원 차이가 났을 때
1: 예.
2: 사고 났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가입을 꼭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1: 예. 혹시 불의에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들 좀 챙겨두면 좋을까요?
0: 네, 그 사고 직후는 다친 자리에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보통 자동차 사고 나도 막 사진 막 찍어놓잖아요.
1: 예,
0: 동영상도
1: 예.
0: 그렇고. 그래서 뭐 바닥 상태, 표지판 위치, 숙소의 CCTV 영상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시고
1: 예.
0: 가시 계시던 분들의 목격담, 증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예.
0: 네, 그리고 현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영수증. 한국에 돌아와서 받은 진료 기록도 모두 챙겨주시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할 때도 나중에 숙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1: 예,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꼭 좀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또 주의점 뭐 어떤 거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가기 전에 꼭 여행자 보험 말씀드린 것처럼 챙기시고요.
1: 예.
2: 해외 병원비를 보장하는 담보, 입원하면 하루에 받는 담보라든지 이렇게 뼈가 골절됐을 때 받는 담보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1: 예.
2: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행자 보험은 배상 책임 담보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받는 거예요.
1: 아, 배상 책임 담보. 네.
2: 네. 그래서 숙소 잘못으로 내가 다친 이번 경우는 상해 담보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1: 아,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같은 여행자 보험이라도 배상 책임 담보만 또 가입이 돼 있다면 내가 다친 경우는 상해 담보로 보상받는 거니까 이건 빠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또 챙겨야 되는군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돈 되는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또 이거 하나씩 알려주고 가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좀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들. 이병훈 팀장님.
0: 네. 오늘 그 사연자 사례처럼 예전에 40, 50대 뭐 자녀가 어려서 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졌잖아요.
1: 예.
0: 지금은 은퇴에 가깝고 건강이라든가 사망 보장보다는 그런 게 더 필요한 시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을 오랫동안 드셨으면 꼭 점검을 받아보셔라고
1: 예.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김성엽 팀장님.
2: 저도 보험은 자식을 위해서 들지만 정작 자식은 그 보험의 존재도 모르고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온 가족 보험료가 한 가장의 어깨만 누르고 있다면 낡은 보험 덜어내고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병우, 김성엽 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 머니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 됐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또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자,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띄워드리면서 이만 물러가죠.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뒤로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조금 더 와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이후로도 이촌동 주변 속도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사이는 정체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봉 진출로 부근입니다. 사고 있습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라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황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황춘호입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994년 여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 기온 기록 소식을 전했고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태어나서 처음 겪는 더위라는 말을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꺼내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낮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아 평상으로 옥상으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이면 어디든 이불과 모기장을 들고 나오는 집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견뎌낸 여름이었습니다. 2026년 올해 더위가 그해 여름을 자꾸 떠올리게 하죠.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달력은 오늘부터 가을이라고 적어놓았지만 날씨는 아직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가을은 조금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아올 겁니다. 어서오세요. 여긴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8월 7일 금요일 첫 곡, 장혜진. 1994년 어느 늦은 밤. 함께 들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입추위죠, 오늘. 절정이 이를 거라는 예보가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입추인데 40도를 넘나들다니. 주말부터 기온이 아주 조금 떨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 계속 덥다고 합니다. 매일 덥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유난히 뜨거웠던 1994년 그 여름이 자꾸 떠오르네요. 이야, 이제야 살만하네요. 어우, 가을이 성큼 느껴집니다. 이런 인사말 우리도 머지않아 나눌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은 입추니까요. 아, 가을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1994년 여름 서울 온도가 38.4도, 대구가 39.4도까지 올라갔었네요. 40도로 올라간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우리가 지구를 너무 아프게 했겠죠.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돌아오네요. 6832님께서 함재님, 현우 PD님,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죠. 이곳 진주는 오늘이 더위 최고점을 찍는다고 하니 겁부터 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저희 하우스 뚝길 산책길이 열팽창으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고 갈 데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떡해요. 지구가 아프다니까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춘우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절기는 입추 과일로 들어가는데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는 꺾일 줄 모르네요 하셨어요. 예, 오는데 이 온도계에 찍힌 그 온도가 장난이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더위를 잘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선달 현우 PD님, 입추가 왔네요. 그래도 덥네요 하셨고요. 그래도 계절은 조금씩 가고 있으니 조금 더 버텨보고 있습니다. 함께 버티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복성 추석합니다 하셨어요. 예, 함께 버텨보죠. 함께라면 조금 덜 힘들고 덜 어렵겠죠? 푸른더님께서는요, 학교 교실 천장에 선풍기 2개 돌아가던 1994년 여름, 에어컨 바람을 찾아 친구들과 은행을 어슬렁거렸던 거요.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구비된 풍족한 21세기의 여름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풍족한 에어컨이 지구를 더 아프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3386님께서는, 춘우님 안녕하십니까? 이 더운데 먼 곳 군산까지 공연 잘 마치고 오셨나요? 먼 길에 여독도 덜 풀렸을 텐데요. 현우 PD님이 오늘은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할 듯. 여름이란 뜨거운 시간만큼 접어두었다가 추운 겨울날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2시간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주 우연한 기회로 맞이하게 된 군산 공연. 너무도 뜨겁게 잘, 반갑게 잘 맞으셨고요. 그곳에서 함께한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던데요. 한 100년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오신 분들이 정말 열광을 해주셨어요. 2시간여 넘게 함께한 시간들 너무 행복했고요. 이 공연을 하는 동안에는 힘든 걸 몰랐는데 마치고 또 밖에 나왔는데 훅 밤 11시가 넘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지난 공연들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열기가 느껴지네요.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함춘의 북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무 코너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코너가 없죠. 큐시트가 텅 비어 있어요. 몇 장 당근이 놓여 있고요. 그 빈자리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신청곡 좋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무료 TBS 앱이 있어요. TBS FM 유튜브 채널도 물론 유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저러나 어제 군산 공연 전에 준비해 주신 식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혜지 아나운서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은데.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무한궤도입니다. 여름 이야기 김동률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그리고 김동률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동률 씨가 이렇게 또 노래한 트랙이 있었네요. 좋은데요. 뭐 모차르트의 음악을 슈베르트의 가곡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6832님 모두가 귀하게 모시는 분 함디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며 쉬엄쉬엄 하셔요. 사랑합니다. 어제 그 군산에 있는 머디라는 클럽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귀한 장소던데요. 가봤더니 일부는 어쿠스틱 셋으로 제가 혼자 무대를 했고요.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2부에는 밴드 셋으로 했는데 일부 어쿠스틱 셋을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계속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고 계속 수건으로 눈을 훔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했나 반성했습니다. 기타로 제가 그분들을 혼냈나요? 정말 반갑게 맞이하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돛님, 아니요, 어제 늦은 밤까지 공연하고 오늘 생방송이라니요. 지나치게 성실한 에스플렉스의 마이크님에게 고마움을. 보통 제가 이제 공연한다 그러면 PD가 좀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형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시죠. 그런 얘기 없던데요. 아, 뭐, 저양만 좀, 그래. 이런 거나 시키고 말이야.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요즘 밤마다 우는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알것 같은데, 뭐지? 답을 말씀드릴까? 안 그래도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들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아, 원래 이것은 몸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울수 있는 곤충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밤에도 열대야가 매일 이어지면서 울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도심의 밝은 조명, 이른바 빛 공해까지 더해지면서 밤에도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으로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죠. 한 7년? 짧은 기간 동안 성충으로 살면서 일주일 정도 살겠죠. 훈소리로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까치, 2번 매미. 아이 까치 요즘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매미도 요즘 힘들게 하죠. 환경이 변하면서 이 매미들의 성태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답을 알려줘.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를 들어야 될 텐데, 노래를 안 올려주네. 어떻게 해야 돼? 자, 해바라기 노래 듣는다고요? 난리나, 바쁘다, 바빠. 그래요, 또 써봐요. 아하, 두고.

알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그리고 산울림, 매미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죠. 들으러 가겠습니다.

좋네요. 이 매미 소리가 녹음으로 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이 지금 이 음원에 담긴 매미 소리는 좀 시끄럽네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공간감이라고 하죠. 공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이렇게 막대 먹진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매미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미 소리를 들으면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들었던 그 매미 소리와 함께 그 추억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매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미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 가로등 불빛 아래였는데요. 밝은 빛과 높은 온도 때문에 그 매미들이 울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군요. 야, 사람도 더워서 힘든데 매미들도 매일 이렇게 열심히 울어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707님께서 정답 1번 매미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아침 저녁으로 매미 우는 소리가 가득해요.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머니랑 하나밖에 없는 조카 데리고 계곡에 갑니다. 내일의 설렘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TBS도요, 조속한 정상화 이루어 여름휴가 마음 편히 즐기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휴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비면 그 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6768님께서 2번 매미입니다. 긴 시간 애벌레로 있다 잠시 짝짓 기울음 시끄럽지만 한여름 정취로 듣자고요. 인천서 포천으로 픽업차 이동 출발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근무하십시오. 최고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네. 아, 3983님께서 아이 춘우 형님 왜 관객을 울리십니까? 눈물나기 어려운 함 퀴즈.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이 퀴즈. 보통 상식이 상당한 분들만 맞힐 수 있는 퀴즈 같아요. 정답 매미입니다 하셨고요. 저희 집도 늦은 밤까지 매미 노래를 힘들지만, 매미도 한철 노래하는 건데 좋게 이해해 보려 합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잠도 잘 오고요. 너무 우나요, 요즘 매미가? 이야, 3848님께서도 정답 매미입니다 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정답. 옛날에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피해를 많이 준 기억이 나네요. 매미, 그런 매미 있었죠. 못된 매미 있었죠. 아이고, 그 매미는 나쁜 매미죠. 오늘도 파이팅. 그래도 그런 태풍이 한 번씩 생겨야 자연이 또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한분 선정했습니다. 야, 번호 좋습니다. 자, 이런 번호. 어디 좋은 데 계신 분인 것 같다. 자, 축하드립니다. 1400, 1400번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매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매미가 불볕더위에 말라 죽는데요. 오. 그래요? 와, 너무하다, 그쵸? 가엽어요 하셨고요. 에어컨만 덜 틀어도 좋을 텐데 더위가 심하니.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아, 1400번님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문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3님께서 정답 2번 매미 하셨고요.

다음 주 벌써 아이들 계약이네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 한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방학 내내도 듣긴 했지만 함디님 멘트를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최애 가수님 이승환 다만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0011님께서는요. 이분도 번호 좋다. 정답 3번. 넉넉히 읽다 보면은 이런 분들 아 어떻게 읽었으니 계속 읽어드릴게요. 정답 3번 멀미. 신청곡 부활의 가능성 신청합니다. 예보에 없던 비가 불타는 대지를 적셔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바람이죠. 바람. 그런 바람들 담아서 자, 두분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0583님 신청하신 이승환의 다만 그리고 0011님 신청하신 부활 가능성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0584님이 신청하신 이승환 다만, 그리고 0011님께서 신청하신 부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한 문자여가지고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5542님께서 답매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셔요? 매번 듣기만 하고 참여는 처음입니다. 시골에 사는데 제가 사는 곳은 매미 소리를 못 들은 지 소음이죠.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는 밤 늦도록 환한 불빛 때문에 그런데 싶네요. 너무 더워 부모님 모시고 근처에 콩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콩국수. 얼음동동. 소금 살짝. 항상 느끼는 건데 기타만 잘 치시는 줄 알았는데. 부끄럽다. 목소리가 정말 감미로우십니다. 부끄럽다면서 다 해. 더 잘 이겨내자고요. 감사합니다. 문자. 예.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하자마자 남편, 딸 먹을 반찬 대충 해놓고 친정집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참깨 배서 말리고 홍고추 따서 말리고 콩밭 김매고 점점점점. 아, 딸이 전화 왔어요. 언제 오냐고요. 아, 그렇지. 박을 심어놨는데 바가지까지 만들고 간다고 했더니 화를 내서 고민이에요. 이야, 저 바가지 만드는 박인가요? 저 박을 딱 깨서 안에 속으로 뭘 만들어 먹을 순 없나? 폭스온 우리들의 무더위 샴티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폭송하는 두 시간 내내 행복하고 시원하시죠? 우리 4636님께서요. 김민기의 가을 편지 신청해 주셨어요. 저 참깨인가 보다. 그렇죠. 참깨 배서 말리고. 오. 야, 호박. 이건 이제 바가지 만드는 거죠. 어렸을 때 바가지로 이렇게 말린 바가지, 그렇게 만든 바가지로 친구들 머리를 한 번씩 때려가지고 바가지 깨뜨렸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었는데. 맞은 사람은 아팠겠다. 그렇죠?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일산 멋쟁이주님은 진우 엉뚱한 선상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먼저 김민기 가을편지 463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일산 멋쟁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진우 엉뚱한 상상 출발합니다.

벌써 2부 끝곡입니다. 강산의 에랄랄라 3386님이 시청해 주셨네요. 자, 3부에서도 여러분들 신청곡 계속 받고 있거든요. 샵 0951문자나 TBS FM 유튜브로 보내주십시오.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지나자마자 4차로에 사고 차량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속도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여의도에서 동호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또 월릉교에서 중랑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설명이지.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주말을 바로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피로와 폭염에 조금은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한 번에 싹 날려줄 뜨겁고 정열적인 리듬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라틴 록의 전설이죠. 산타나. 산타나가 1977년에 발표한 명곡 She's Not There.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이 곡은 원래 영국의 60년대 밴드 The Zombies의 대표곡인데요. 1977년 산타나가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준 트랙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하게 돼요. 바로 그 독보적인 기타 톤과 리듬감이죠. 손끝에서 길게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지속음이로 서스테인, 그리고 라틴 퍼커션, 이야, 콩과 보컬이 빚어내는 그 그루브는요, 듣는 순간 절로 몸이 들썩들썩거립니다. 특히 곡 중반에 펼쳐지는 기타 솔로, 오, 화려한 테크닉을 넘어 뜨거운 스페인풍의 정열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지치기 쉬운 금요일 아침, 오늘 하루는 산타나의 강렬하고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시면서요, 한 주의 피로를 시원하게 털어내보자고요. 산타나입니다. She's not there.

흥미하죠? 기타 치는 거 듣고만 있어도 제 몸이 다 떨리네요. 그 기타 소리가 이렇게 막 약간씩 그 소리의 느낌이 변하잖아요. 와우라고 하는 그런 발로 컨트롤하는 그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악기를 발로 조금씩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우와 우와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런 걸잘 사용하죠. 산타나라는 기타리스트는요. 6832님께서 함디님 비닐하우스 찾기가 끝이 나도 이곳 들판에 공기도 좋고 산책길이 좋아서 집은 싱글 딸에게 맡기고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나제는 집에 잠깐 들리니 겁이 많은 고양이 쿠로가 작년에 건강이 나빠 대수술로 겁이 많아졌어요. 다락방 계단에 한쪽 눈만 내밀고 숨어 있더니만 나중에야 저를 확인하고 오빠 푸스와 거실에 넣어 놀더라고요. 저는 시인과 천장에 고양이 신청합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예쁘네요. 검은 고양이 네로우가 아니라 검은 고양이 쿠로? 겁이 많은 고양이 쿠로가. 아, 예쁘다. 야, 스스리가 저렇게 목을 보호하고 있는 거군요. 다른 건드리지 말라고. 아유, 빨리 건강해져라, 쿠로. 블루아이드 캣님께서는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입추가 예상된다네요 하셨고요. 고개 내밀던 가을이 놀라서 오, 숨어들겠네요 하셨고요. 그래도 이 여름도 서둘러 추억으로 말로가 다시 부른 딩동댕 지난 여름 들어봐요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6832님 신청하신 시흥과 천장 고양이 그리고 블루아이드 캣님 신청하셨죠. 말로 딩동댕 지난 여름.

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로 딩동댕 지난 여름. 달라요. 달라요. 진짜 다르네요. 그때 앨범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을 못 들었는데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렇게 들으니까 또 나름 말로 씨만의 분위기로 표현해낸 딩동댕 지난 여름이 참 정겹습니다. 524님께서 크크크 시인과 촌장 공연 보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멋지고 좋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5740님께서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가? 뭣도 모르고 언니가 사다 놓은 건아들의 LP판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들으며 놀다가 망가뜨렸는데 지금도 언니는 잃어버린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 보고 싶네요. 한 친구는 미국에, 한 친구는 하늘나라에, 둘은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네요. 건아들의 젊은 미소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푸른돈님께서는요,

가을이 오네요. 음악에서 가을이 뚝뚝 떨어집니다. 날은 후덥지근한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지아빠빠님께서 내일부터는 조금, 아주 조금 기온이 내려간다네요 하셨고요. 입추의 힘일까요? 우리 조상님들 온난화와 폭염까지 예측하신 걸까요? 오스칸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안예은의 창귀 신청하셨습니다. 얼마나 오싹한지 한번 들어봐야죠. 다반장님께서 출첵 신고합니다. 오늘이 입추이니 가을 이 문턱에 잘 어울리는 이문세 가을이 오면 신청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예은 창귀 이문세 가을이 오면.

마지막에 끝까지 한번 사라지길 바라보죠. 끝까지 끝까지 페이드아웃이라고 하죠. 아, 예지아빠빠님 시청하신 안녕 창기, 그리고 다반장님 시청하셨죠. 이문세 가을이 오면. 6832님께서 창귀, 아, 독특한 음악 덕분에 알게 되네요 하셨어요. 창귀, 설화에 따르면 호랑이에게 잡혀먹은 사람들은 그 영혼도 호랑이에게 지배당해서요,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귀신을 창귀라고 한답니다. 오싹한 내용이지요? 오싹하신가요? 에어컨 끄시죠. 아유, 내 얘기가 다 오싹하네. 앱과 톡사님께서,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 아래쪽에 말벌이 집을 지으려고 분주히 오가는 것을 발견하고 119로 신고하니 소방대원 세 분이 오셔서 금방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 번지길 바라면서 10cm 그라데이션 신청합니다. 우,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 번지는 거죠. 더불어 한포성도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520집사님께서는 그 신나는 아름다운 광선 듣고 싶어요. 듣고 준비했습니다. 앱과 톡사이님 신청하신 10cm 그라데이션이고요. 520집사님 신청하신 이선희의 아름다운 광선 준비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오백이 집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신나요. 이 아름다운 강산은 많은 버전이 있어요. 아, 이게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하고 탁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우 잘해요.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하는 걸 잘한다 그러지. 내가 괜히 얘기 안 하나. 예지아빠빠님께서 신중현 선생님 어쩜 이렇게 멋진 대곡을 100년이 지나도 명곡으로 불리울 것 같아요. 부러워요. 이런 명곡 하나 남겨야 되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 신중현 선생님은 아름다운 강산을 남겼는데 시인과 천장은 고양이를 남겼네. 호랑이 가죽은 못 남기고 고양이 이름을 남겼네요. 정밀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김선더님께서 기온 급락한 33도씨 서늘한 월요일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힘내자 TBS 하셨어요. 33도씨가 이제 서늘하네요.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상순 완벽한 하루 보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지금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2km 정도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면으로 부천 진출로 1, 2차로에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불 끄는 작업 한창이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0: TBS 정원 뉴스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첫 회의 때 주문한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 내용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MBC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 실수요자 보호 조치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코스피 대폭락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김 실장은 개인 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정부 관료가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연대 서명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현지 시간으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 목적을 속여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물론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수도권 등 태백산맥 서쪽에서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8도, 습도는 50%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네, 정호의 티어로즈 최영진 쇼. 변상욱 기자를 대신해 대타 진행을 맡은 최영진입니다. 아이고, 더워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얼음을 가득 넣은 음료나 물을 달고 사는데도 갈증이 계속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텔레비전 보다가도 멍, 그냥 멍하고 정신줄 놓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적당히 멍을 때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려울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 시골집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불금, 잠금, 오늘은 다 미뤄두고 멍금 어떠실까요? 자, 그럼 8월 7일 금요일 최영진 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는 반가운 얼굴이죠. 겸손 방송국 박형광 기자가 함께합니다. 아들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 육아보다는 시원한 방송국이 최고죠. 예, 박형광 기자와 오늘 짚어볼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아,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나도 이제 아재구나 싶은 순간들이 덜어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확실해질 것 같네요. 영크크 트렌드 사전 MZ평론가 김예니 씨에게 최신 트렌드 좀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지난 수요일 동상 이변 여야 대변인들의 썰전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더 티키타카가 좋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전매추부터 출발하죠.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네, 전매추 오늘은 박현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광 기자입니다.
1: 지금 들어보니까
2: 네,
1: TBS 라디오 출연은 또 처음이시라고.
2: 처음입니다. 긴장됩니다.
1: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듣는 분들에게.
2: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의 박현광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이 잘 큽니까?
2: 잘 크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며칠 됐죠?
2: 지금 이제 78일 됐습니다.
1: 아이 볼 시간 별로 없죠?
2: 아이 못 본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1: 제가 지금 쌍둥이 아들 6살인데.
2: 네.
1: 와, 시간 진짜 금방 가요.
2: 그런가요?
1: 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2: 요즘에 청와대 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순방이 좀 잦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네, 많이 돌아다녀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좀 미안하네요.
1: 네, 그 미안한 마음이 들면은 네, 이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뭐 육아 관련 유튜브도 하세요?
2: 아,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 유튜브를 팠는데
1: 네,
2: 처음에는 제 일상을 좀 올리다가 마지막에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 네,
2: 아기 영상을 마지막에 짤막하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너 영상은 됐고 아기 영상이나 좀 올려라. 그래서 아기 영상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누구 닮았습니까?
2: 그 사람들은 저랑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1: 네,
2: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점심 대화 첫 메뉴 뭡니까?
2: 네, 점심 첫 번째 메뉴는 예, 객관식 수능 개편입니다.
1: 야, 이게 이제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당연하겠죠? 이제
2: 그렇죠.
1: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좀 민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말 뜨거운 화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개편 이야기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있었

0: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 예.
0: 객관식 중심의 수능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라면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1: 예.
0: 참고로 현행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영어 영역만 절대평가로 치러지고요.
1: 예.
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올해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1: 예.
0: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 네.
0: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오지선다, 객관식 수능 문제를 계속 치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제 자기 정답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공교육도 바뀌게 돼 있다라고
1: 예.
0: 강조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주입한 내용
0: 네.
1: 듣고 그냥 다섯 개 문항 중에 이게
0: 네.
1: 정답이구나 이제 찍는 방식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취지 너무 공감합니다.
0: 취지에 공감하죠.
1: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펼칠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0: 맞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상 기술을 배우는 느낌이
1: 예.
0: 강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좀 바뀔 필요가 있죠.
1: 자, 지금 뭐 현행은 1등급에서 이제 9등급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점수만 넘어가면 이제 그 등급을 받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고. 자, 일단 뭐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혼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공감을
1: 예.
0: 한다면서도 변별력이 사라지면 대학별 고사나 면접 같은 또 다른 사교육 패닉이 올수
1: 아하.
0: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1: 예.
0: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객관식이냐, 서논술형 문제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구조라고
1: 예.
0: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죠.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1: 예.
0: 그리고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안,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뭐이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 사교육의 확대라든지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요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가는
0: 네.
1: 2033년 적용이 좀 유력하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일단 뭐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 하나만 덧붙이자면
1: 예.
0: 차정인 위원장은 서논술형 사교육 심화 우려에 대해서
1: 예.
0: 중학교 때부터 6년간 중간 기말고사를 수능과 같은 서논술형 유형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한 수행평가를 계속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사교육 시장에서는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미녀 선님께서 우리 박형광 기자보다는 그 아이가 더 이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0: 익숙한 댓글이네요. 네.
1: 자, 이어서 다음 메뉴는요?
0: 아, 네. 다음 메뉴는 북한 미사일 도발입니다.
1: 예, 일단 안보 현안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후 5시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발 발사했습니다.
1: 예.
0: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고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1: 네.
0: 통상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행거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1: 네.
0: 이 미사일이 평소와 다른 발사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1: 일단 이번 달 내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가는데요.
0: 아,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있는데
1: 네.
0: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무력 시위이자 반발성 도발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0: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번 발사가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전 시험 발사를 해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1: 예.
0: 그동안 북한이 전장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을 개량했고 실제 미사일 부대를 파병하기 전에 개량된 미사일의 성능을 최종 검증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주에 배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일단 아무래도 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조금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인데
0: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제정세가 워낙에 요즘은 그 기존의 셈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0: 국제정세가
1: 부분들도.
0: 굉장히 크게 변동하고
1: 예,
0: 있죠. 네.
1: 맞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메뉴입니다. 아이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메뉴는 뭡니까?
0: 네, 마지막 메뉴는 부동산 공급
1: 예.
0: 2차 끝장 토론입니다.
1: 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관련 그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1: 예.
0: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3일 남미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지 나흘 만입니다.
1: 예.
0: 오늘 회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자들과 직접 토론하고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관계부처 실장급을 모아서 사전회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보유에서
0: 네.
1: 거주로 인식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
0: 맞습니다.
1: 이후에 이제 앞으로 뭐 공급 대책이나 뭐 금융 대책들이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1: 네.
0: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1: 네.
0: 세제 개편안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규모와 속도입니다. 청와대는 수도권 준공업 지역 활용과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1: 아하,
0: 방침인데요.
1: 예.
0: 일각에선 5만 가구 공급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0: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택지 지정부터 토지 보상까지 보통 5년 넘게 걸리는 행정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라는 겁니다.
1: 예.
0: 공급 대책부터 발표까지 5년 안팎이 걸리던 현행 절차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 예, 일단 이 공급 대책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부동산 잡는 게 어려우니까. 예,
0: 맞습니다.
1: 일단 세제 개편은 나왔고, 또 이제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예, 눈여겨봐야
0: 그렇죠.
1: 될것 같고요.
0: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우리 커피타임 님이 최영진님 시골집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나 감사한데 이름은 최형진이고요. 우리 박현광 기자님 지금 그 아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명이 뭐예요?
0: 저 그냥 박현광이라고 치시면 예, 제 유튜브가 검색이 될 겁니다. 네.
1: 채널명이 너무 올드하다.
0: 시골집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둘다 올드한 사람끼리. 저는 그래서 뒤에 우리 MZ분들과 함께, MZ분과 함께 좀 요즘 사는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0: 저는 그래서 신생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하루 대타로 수고해 주신 박형관 기자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영크크 트렌드 사전 MZ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됐네요.
1: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시죠?
1: 잘 지내.

0: 검색창부터 켜시나요?
1: 저는 무조건 검색창부터 켜는데요.
0: 요즘은
1: 예.
0: 검색보다 지도부터 먼저 켜거든요.
1: 예.
0: 숫자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55.6%가
1: 예.
0: 포털 검색보다 지도 앱으로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게 익숙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두명 중에 한 명이 넘는 거죠. 또 98% 이상은 지도 앱의 길 찾기나 뭐길 안내, 장소 정보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제 지도 앱이 단순한 길 찾기가 아니라 일상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된 거죠.
1: 와, 이거 진짜 배워야 되겠는데. 아, 저는, 그러니까 뭐 맛집을 찾아갈 때 지도 앱을 켠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까 하면 지도에 켠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옛날에는 뭐 검색창에
1: 네.
0: 뭐 성수동 맛집, 물레동 하필 이렇게
1: 그렇죠.
0: 입력을 하고
1: 네.
0: 지도를 봤었는데
1: 네.
0: 이제는 그걸 검색하기 전에 지도 앱을 보고 그쪽을 설정을 해서 둘러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쪽 어플 안에서 사진도 보고 후기도 보고 또 영업시간도 확인하고 주차가 되는지도 거기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동선도 짜고 이런 식으로.
0: 그렇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장소를 가고 싶은 장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근처에 가면 방문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 예. 아니 오늘 이 지도와 검색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예. 저는 단한 번도 지도 앱으로 뭔가를 검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0: 그러면 어디 가실 때 지도를 이용하시기는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0: 그쵸?
1: 켜서 목적지까지는 가죠. 예. 그리고 검색창에서 식당을 검색해서 리뷰나 후기를 보고,
0: 네?
1: 그리고 내비를 켜서 거기까지 갑니다. 예. 보통 그렇지 않나요?
0: 그럼 혹시 별표를 치거나 깃발을 꽂은 적은 없으세요?
1: 깃발을요?
0: 네.
1: 깃발을 꽂나요?
0: 이제 많은 사람들이
1: 예.
0: 가고 싶은 장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1: 네.
0: 근처에 가면 그 깃발을 보고 방문을 하는데요.
1: 아, 그게 또
0: 저는 한
1: 그렇구나.
0: 수십 개를 꼽아놨는데
1: 예.
0: 실제로 가본 곳은 몇 개가 안 된다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도로 검색해서
0: 네?
1: 뭐 이제 내가 갈 곳을 찾는 거면
0: 네?
1: 어떤 부분이 좋길래 그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0: 이게
1: 예.
0: 옛날에는 종이 지도를 봤지만 요즘에는 다 온라인 플랫폼이
1: 네.
0: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도 하나만 보고도 다할수 있는 거죠. 먼저
1: 아.
0: N사 지도 앱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장소 검색이 강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내비 기능을 강화를 해서 검색도 하고 길 안내도 받고 예약도 하고
1: 예.
0: 한 가지 플랫폼으로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거기 이제 뭐 사진도 떠 있으니까 이 분위기 어떤지도
0: 그쵸.
1: 검색하고. 알겠습니다. 그 종이 지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종이
0: 네.
1: 지도 써보신 적은 없죠?
0: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써본 적 있으세요?
1: 아니, 저는 부모님께서 옛날에 운전하실 때그 지도 보고 가신 적은 있는데,
0: 네.
1: 제가 직접 써보거나 그런 적은 뭐, 없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이제 길 물어보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기요, 뭐, 여기 가려면 어떡해요? 뭐, 길 가는 분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게 없잖아요.
0: 옛날에는
1: 네.
0: 어떻게 다니셨나 모르겠어요.
1: 그, 이
0: 그
1: 지도
0: 종이
1: 책 하나
0: 지도를 보고,
1: 펴놓고, 아,
0: 네.
1: 대단하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N사가 지도와 그 어떤
0: 검색?
1: 검색까지 다 된다고 하셨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땡으로,
0: 검색을 많이 하시죠?
1: 그쵸.
0: 네.
1: T땡으로는 이제 지도.
0: 네.
1: 그리고 N사로는 검색하는데 그게 올인원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길
1: 예.
0: 찾기만 잘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 예.
0: T땡은 원래도 운전할 때만 주로 켜는
1: 맞아요.
0: 앱이었는데 이제는 맛집도 찾아드릴게요. 놀거리도 추천해드릴게요 하면서 운전 전부터 어플을 켜게 만드는 거죠.
1: 아, 그러면 운전만 시키는 게 아니라
0: 네.
1: 밥도 먹이고 놀러도 보내고 그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카땡 앱은 좀 다른데요.
1: 예.
0: 친구가 메신저로 맛집을 보내주면 지도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택시까지 부르고 자기 서비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1: 야, 하루 종일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데 도대체가 아는 게 없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예, 왜냐면 지도만 찾아가는 기능일 때는 그냥 그 검색해서 거기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역할을 했었을 때와는 다르게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1: 예.
0: 역사 속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한 사람들이 왕릉에 별점 1점을 주거나 반대로 별 5개를 주는 일이 실제로

0: 있었습니다.
1: 예. 원래는 이제 방문 후기를 남기는 공간인데 이게 감정 표현의 장이 돼버렸군요.
0: 맞습니다. 또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특정 예. 매장에 악성 민원이 이제 리뷰가 몰리면서 그런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별점을 낮게 주는 일이 생기면서 플랫폼들도 AI로 이상한 리뷰를 걸러내거나 리뷰를 좀 잠시 막는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우리 김내니 평론가는 뭐 예를 들면 음식을 시켜서 좀 너무 별로였다라고 하면은 그 별점이나 이런 리뷰를 좀 남기는 편이에요?
0: 저는 리뷰는 잘 안 남기는 편인데 어떻게 남기는 편이세요?
1: 아, 저도 안 남깁니다.
0: 네. 그렇게 하기에 조금 게으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리뷰나 이런 거 남기는 거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 사장님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지도앱이 예. 이제 더 이상 길찾기 맞아요. 앱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를 결정하는 플랫폼이 네. 된 만큼 별점 하나, 리뷰 하나가 가게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이용 문화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아니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 그 영크크크
0: 네.
1: 예, 요 시간, MG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처음 가졌는데, 와, 이거 자주 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좀 약간 지금의 흘러가는 시대와는 동떨어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시잖아요.
1: 아니, 근데 궁금한 건,
0: 네.
1: 이 오늘 이제 지도와 검색이니까, 그 아까 전에 이제 N사,
0: 네.
1: 검색도 하고, 이제 찾아가는 기능 올인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MZ들은 만약에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까?
0: 그렇지는 않고요.
1: 아, 그렇지는 않고.
0: 그게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게 편하니까. 네. 아, 나는 불편함 못 느끼겠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된 만큼 이용하는 문화도 함께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지도 하나만 잘 활용해도 맛집 찾고 여행 계획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데 하지만 길 위의 정보만큼은 역시 실시간이 중요하죠. 출근길, 퇴근길, 막히는 길부터 사고 소식까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뭘까요?
0: TBS.
1: 교통정보.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똑똑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트렌드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MZ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여야 대변인의 썰전 동상 이변 강전의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이제 두 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2: 옷이 네. 똑같아서.
0: 옷이?
2: 저에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0: 와, 네. 요즘 이제 각 당에서 이제 내용이 심하니까. 야, 이거 여야 통합을 위해서 맞춰 입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3: 깜짝 놀랐어요.
0: 아, 근데 왜 벗으셨어요? 딱 좋은데.
3: 아니, 너무 옷 컬러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자켓을 벗었습니다.
2: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또.
0: 네. 네, 요즘 정말 덥죠?
2: 너무 네. 더워서요.
3: 네. 어제 오늘 뭐 39도 40도라는데 예. 작년 재작년에도 엄청난 더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올해가 정말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2: 네, 너무 예. 더워서 그냥 걸을 때도 빨리 못 걷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쉬엄쉬엄 네.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예.
3: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뉴스들밖에 나오질 않아서 정말로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또 말씀 주신 대로. 자, 여야가 이제 각각 당 내에서 계파별로 아주 뜨겁게 싸웁니다. 먼저 좀 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토론에서 각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꺼내 들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좀 보면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김민석 후보는 내가 과반으로 이긴다. 이번 주말 아무래도 이제 호남과 수도권 여기서 판가름이 날 텐데 두 분의 예측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2: 저희는 일단 예. 진짜 용호상박이다. 예.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여러 변수가 일단 남아있다. 네.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호투표제로 처음 치르는 당대표 선거고

0: 있고 아마 중론은 예.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중에 이게 1위를 이제 송영길 후보가 당연히 되실 수도 있지만 3위 후보의 2등표를 그렇지. 많이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네. 김민석, 송영길, 송영길, 김민석 두 주자가 연동돼 있으니까 2위로 정청래 후보를 찍는 당원들은 적지 않겠느냐라는 연장선상에서 네. 좀 불이익할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일각에선 꼭 그렇게 연동해서 투표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투표율 지켜봐야 예. 되고 또 각 서울, 호남 기류가 같다, 아니다, 뭐 약간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지금 여러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진짜 알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는 뭐 거의 박빙 호각세니까.
0: 아, 그렇죠. 예.
2: 우리 장 변호사님은 당 대변인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방송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셨는데.
1: 그럴 수밖에 없죠.
2: 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호남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말인 거고 이번 주말은 이제 제주 강원 뭐 이쪽부터
1: 그렇죠,
2: 하는
1: 그렇죠,
2: 거죠.
1: 그렇죠.
2: 그래서 예. 2차 토론까지 끝났는데 호남이랑 수도권 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토론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스탠스들이 나올 것인가. 토론회를 보면요. 첫 번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김민석 후보가 조금 마음이 가빠 보이는 그런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토론은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정청래 후보는 처음에 1차 투표지였었던 충청권에서 크게 이길 거로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조차도 한 7%포인트 차이 정도면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게 근데, 말씀을 하셨죠.
2: 예, 네. 근데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뭐 한 300표 차이지만 더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약간 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의 그 기세가 꺾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계신 듯한 모습이 있어요. 예. 초반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약간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무래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조차도 예외적으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총리 시절에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는 발표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운함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느낌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는 조금은 꺾인 것 같다.
1: 아, 꺾였다. 그러면 네, 이제 최종 승자는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2: 가능성은 네, 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게 누구 한 명이 50% 넘게 나오지 예. 않잖아요. 송영길 후보의 그 2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분의 2순위가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또 호남 쪽에서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예.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이분에게 1순위가 몰리면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네.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또 존재를 하고요.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개인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0: 아, 너무 뜨겁죠. 너무 격화되고 있어서.
1: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국민의힘 또 상황 좀 볼게요. 네. 그 서범수 진종호 의원. 이 아무래도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 분을 모셔놓고 굉장히 또 실언을 해서 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네. 했는데 좀 궁금한 게 그 윤영근 의원이 이제 그 네. 청문회장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이제 문자를 나누다가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징계 조치가 없었는데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2: 근데 저는 그 윤영근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하자면은 쇄신파 그리고 지지자들 이분들께서 징계 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만약에 제소를 하시면은 예. 또 다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서범수 의원과 그리고 진종호 의원의 발언은 예. 이거는 뭐 실언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언의 그 성격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완전한 망언이었고 피해자께서 사과를 받아주기는 하셨습니다만 뭐라고 하셨냐면 토론의 내용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 하셨어요.
1: 맞아요.
2: 근데 토론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1: 네, 맞습니다.
2: 이 사건으로 이 두 명이 징계가 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좀 우연한 정말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멱살잡이가 있었던 권영진 의원도 네. 대한과 미래를 통해서 계속 장정혁 대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셨고 뭐 지금 대한과 미래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명 조경태 의원 네. 저희 국민의힘의 박덕흠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 찍지 말아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했었다는 거
1: 네.
2: 지금 이 네 명이 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장정혁 대표와는 반대편의 스탠스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1: 계속 부딪혀왔던
2: 네.
1: 분들이니까요.
2: 저는 당연히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개파 갈등처럼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지 않나. 하지만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뭐 세심파라고 좀 칭하면 이런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발언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의 반격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
2: 그렇죠.
1: 예.
2: 한동훈 의원이 본인은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회로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오신 부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2: 만약에 정말로 보수 재건을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나 이 보안수사권 문제 돌려치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해왔던 이슈인 만큼 본인의 친소관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왜 이게 징계 대상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보수 재건이 아니라 개파 재건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2: 한동훈 의원께서 오히려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더 중도적인 정말로 보수 재건적인 메시지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이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 네.
2: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도 없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실망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 국민의힘 네. 지금 어떤 약간 윤리비 뭐 징계 정치 이런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1: 예.
0: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1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1: 그렇게
0: 피해자는
1: 이제 보도도
0: 수단이었던
1: 다 가려졌어요.
0: 거예요. 예, 예. 수단이었던 거고 어떻게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이걸 희롱성 조롱성 농담 섞인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그 주체자가 누구였어요? 앞서 짚어주셨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건 징계를 당연히 해야 돼요. 물론 이 국면을 또 정치적인 어떤 셈법으로 접근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1: 예.
0: 이를테면 대안과 미래가 이 사안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의 멱살 때부터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선과 본인들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고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당권파에서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대안과 미래라고 하지 말고 멱살과 돌려차기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만약에 당권파에서 이런 실언이 나왔다고 해봐라. 돌려차기 잘하냐 손을 저는 잘 씁니다. 발보다 라고 했을 때 이른바 친한계가 가만히 있었겠냐.
1: 예.
0: 이런 걸 보면 아 국민의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징계도 사실은 정당성이 있는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1: 예.
0: 오염되고 오독되고 있다.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분 앞에서
2: 네.
1: 망언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건데 이조차도 뭔가 이제 개파 갈등처럼 비춰지니까
2: 맞아요.
1: 그게 좀 안타깝고 요것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뭐 현역 의원 평가제라든지 뭐 당대표
2: 네.
1: 선출 뭐 방식을 논의한다든지 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연임을 하는 것 아니냐
2: 네.
1: 이런 가운데 이제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이제 제명 철회와 복당 문제 이걸 좀 꺼내들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요?
2: 일단 장동혁 대표께서 연임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라는 소문은
1: 예.
2: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뭐 그 장 대표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장 대표께서 적어도 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년 2월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6개월이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번에 공천권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네. 전당대회가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시면은 당대표의 마지막 남은 임기 내년 8월까지만 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당내 갈등 같은 것들만 계속 노출을 하고 좀 힘든 상황 그리고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가 되니까 누가 나오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아마도 한 2월 정도 이후에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쯤에는 그 한번 사퇴를 하시면서 전당대회가 예.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한동훈 의원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오히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경태 의원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본인이 윤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과거의 뭐 징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당장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이유 자체가 본인이 이제 박덕흠 의원 찍지 말아달라고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해당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원들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계파가 내가 한동훈 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윤리위원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한 게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분과 식사를 했는데 가처분을 지금 좀 준비를 하자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에서는 예. 꽤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합니다.
1: 예. 두 분 모두 각 당의 상황 때문에 좀 녹록지 않으시죠?
2: 민주당 전당대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0: 네버 엔딩으로.
1: 아, 빨리 옷 입으세요. 좀. 사업이라도 하게. 자, 그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법조문도 안 받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며 강력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예. 대단히 이제 비약을 하는데 예. 정확한 이 맥락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제가 일단 많은 법률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뭐 전현직 다 통틀어서 하나하나 읽고 의결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 골자 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면 가급적 아주 반헌법적이라거나 행정부에서 집행이 불능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부의 기조와 굉장히 배치된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딱 떼서 되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법률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못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은 게 아니라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를테면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예, 예. 게 있고 또 특별검사 제도를 운영할 때도 검찰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수사를 또 진두지휘를 하기도 예. 하고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문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라고 했고 안 된다고 그랬고 예. 그러면 금지 조항이 있느냐 물었는데 저희가 이제 법문에는 뭘 금지한다 이런 거는 잘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전체적인 틀거리가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검찰도 수사 무관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보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예. 그거를 진두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합동수사본부나 이런 틀거리의 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법률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저희가 수사권이 없는데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게 위법 수집 예. 증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0: 예, 그래서 위법 이렇게 증거 능력의 예.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건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1: 음흠.
0: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틀거리라도 합수본 뭐 특검 이게 불법이나 위법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법원에 서 판단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1: 예.
0: 다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명문으로 뭐 시행령이나 지금 고쳐야 되는 190개가 넘는 또 하위 법령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조율하면 되는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1: 아, 일단 뭐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추후에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해야 된다.
0: 만약에 소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예, 예.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보완하면 된다.
2: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얘기하신 그 맥락이
0: 그러니까 굉장히
1: 그렇다는
0: 핀셋으로
1: 거죠.
0: 예. 아주 디테일하게 챙겼다는 게 더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2: 윤호중 장관이 예. 말씀하신 내용은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 완전 뚜껑 열릴 만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 보안사건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어쨌든 영장청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데 영장청구 권한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까 장 변호사님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법안이 약간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뭐 시행령들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다시 일부 뭐 존치시킨다거나

0: 이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지금 전당대회를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형태로 당원들, 국민들께 어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딱 당선이 된 다음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니야. 우리 요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르마를 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초반에 막 속도감을 내려고 하다가 장윤기 사건이 워낙 크게 보도가 되니까 한때는 뭐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 의결한 것은 아니다. 약간 빠지는 듯한 모습 있다가 결국 의결했잖아요. 그리고서 당론으로 처리를 해서 이거를 다시 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럴 리가 없죠. 성남시장 시절에 뭐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 시장에 다 관여한다고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꼼꼼하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본인은 분명히 예외적으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전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전당대회에서 모두가 친명 후보라면서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식으로 제2호국권 행사를 하시던지 무언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도 문제 제기는 하면서 제2호권을 뭐 건의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국민의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전당대회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현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제 두분 얘기 이제 듣고 있는데 공포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보안사건 관련해서는 좀 뜨거운 상황이고요. 언제쯤 이게 좀 해결이
2: 이게
1: 될까요?
2: 저희가 10월 2일이면
1: 예.
2: 검찰청이
1: 그렇죠.
2: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고
1: 예.
2: 중수청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검찰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1: 예.
2: 검찰에 계셨던 분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중수청으로 가고자 하는 검사분들이 좀 계신다고 들었고 당연하지만 이게 저희가 보안수사 요구권 여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를 하니 마니 이러는데 아마 법조인들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내고 있는 건뭐 민변이니 변협이니 저희가 이 수사를 입회하거나 실제로 실무를 하거나 이러면 수사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좀 체감이 돼서 그래요. 검찰과 경찰이. 경찰의 입직 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어느 기관이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경찰이 굉장히 잘하는 또 이런 수사 파트가 있어요. 이를테면 현장에서 막 검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다라는 거. 근데 10월 2일이면 바로 이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수사에도 미진함이 없어야 돼요. 특히 중수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거기에는 현지 검찰과 또 훈련된 검찰 수사관들이 갈 거고, 그리고 제 주변의 변호사님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거는 법조 인력이 좀 가는 게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법리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 기존의 또 경찰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이 연장 상한이 중수청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상당히 메리트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안착하도록 집권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면 바로 잡겠다. 이건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1: 일단
2: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0: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짧게만.
0: 민주당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10월 2일에 검찰이라는 기관이 폐지가 되니까 그 전에 수사권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월 2일에 검찰이 폐지되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기한인 것도 아니고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가 추석밥상에 검찰개혁 올리겠다. 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당대표 당선된 다음에 추석 전에 법안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강성 당원들에게는 어필이 되었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66대 33 더블스코어로 박찬대 후보에게 승리하는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도 대통령의 말씀과 달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를 SNS에 그 대문짝만하게 올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10월 2일에 폐지되는 것도 결국에는 법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막판까지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안이니까 유예가 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법무부 장관 얘기하고 있는 정말 국민들과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죠. 근데 마치 10월 2일이 어떤 어떤 불변 기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지금 김건희 8월 말 석방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2: 있죠. 예, 예.
1: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매감매직 2심이 9월 22일인데. 이때 예. 그 법정 구속 가능성.
2: 예, 지금도 수감돼 있으니까 예. 아마 연장이 왜냐면 더해지고 더해지는 예. 구조니까 바로 풀려나긴 어려울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종합특검에서 관저 이전 등등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소환 조사도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또 별도의 구속 기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예. 거기에 또 6개월이 더해지는 구도라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전망하는 대로 8월 말 석방 가능성에 네, 이 조짐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0: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뭐 석방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 같은 것들은 분명히 계산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 판단이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만약에 석방이 되신다면 그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석방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상이변 강전의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그 정오의 티어로즈 최영진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라디오 부스에서 이제 DJ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짜릿함 뭐 이틀이었습니다만 설레고 행복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 주는 변상욱 대기자가 돌아오고요. 저는 다시 제자리 매주 금요일 전매초로 인사드리고 또 언제든지 변상욱 기자가 틈을 보이면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카 드라이브 덥죠? 네, 냉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진출로 부근 1차로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였고요. 이제 불은 껐지만 1차로는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도 하남 방면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분당에서 서울 진입하는 길 수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방면으로 염창 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청담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여전히 매미는 힘껏 울고 여전히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들 계속되고 있는데, 달력 보셨습니까? 네. 입추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을이란 계절이 저 멀리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숨막히는 찜통더위 속에 있을 때는 아유 여름이 얼른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계절이 또 마지막을 향해 간다 생각하니까 괜스레 아쉬운 마음도 들죠. 살얼음도 웅동 띄운 시원한 냉면도 한 그릇 더 먹어보고,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그 노을도 한 번 더 마음에 담아둬야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늘 그리워지는 게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 풍경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무쪼록 이 여름의 끝자락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FX 핫 서머. 오늘 머니특별시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누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분 바로 모셔봐야죠.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두 분?
1: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
2: 예,
1: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잘 지냈습니다.
0: 안구정화라 그러죠, 보통. 예. 아니, 두 미남 콤비, 미남 듀오, 오랜만에 뵙고
1: 아,
0: 나서.
1: 감사합니다. 네.
0: 아이, 라디오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아유, 두 분 나오실 때마다 이런 게 살짝 아쉬워요. 예.
2: 쑥스럽네요.
0: 오랜만에 또 안구정화, 저 혼자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입추 얘기 앞서 했었는데, 두 분은 여름 좋아하세요?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십니까?
1: 저는 봄, 가을이 요즘에 좋아졌고요.
0: 예.
1: 여름은 사실 제가 열이 많아서.
0: 이재한 팀장님 열이 좀,
1: 예, 열이 좀 많은 편이라 여름이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0: 아, 근데 그래요.
1: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 기사가 이제 40도를 우리나라도 이제
0: 아, 그렇죠.
1: 예, 예. 초과하게 되어서 예. 점점 여름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예. 저 들으시는 분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만한 예. 여름 견디기 여름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점점 좋아했는데. 견디기 힘든 계절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2: 근데 또 이 여름만의 장점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0: 정영아 팀장님 좋아하세요?
2: 저는 여름을 좋아하긴 네네네. 합니다. 물론 봄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예. 이 그 계절에 주는 감성이 있잖아요. 또 여름하면 약간 그 풀들이 많이 자란 것도 좋고 파릇파릇한 것도 좋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수박.
0: 아, 수박 좋아하시고.
2: 수박 좋아해요. 수박, 팥빙수.
0: 아니, 갑자기 먹는 걸로 가시면.
2: 전 이것 때문에 여름을 네. 즐깁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네. 야, 이게 저희가 생방송 시간도 그렇고, 재방송 시간도 그렇고, 야, 이게 살짝,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예. 네. 갑자기 이제 먹을 거리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1: 근데 겨울에도
0: 그런
1: 요즘에는 팥빙수 많이 먹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겨울에 봄, 가을 뭐 이렇게.
0: 알겠습니다. 예. 예. 약간 수박 얘기하실 때부터.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나 하는 표정으로.
1: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저, 개치니까.
2: 그렇죠. 또
1: 아, 개인의 취향이니까.
0: 그럼요, 그럼요.
2: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1: 아, 아니요. 네.
2: 시작부터?
1: 아, 우리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아, 안구정화는 되는데. 살짝, 대화가. 아, 그렇지. 이분들이 약간 톰과 제리 느낌이셨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이름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받습니다. 경제상식이나 뭐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시고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어놓고요. 자, 오늘도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네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물가는 꾸준히 올라도 이 보험료는 꾸준히 내릴 수 있다입니다. 이 요즘에 뭐 통신사 할인, 뭐 제휴 할인 등 각종 다양한 할인들에 대한 혜택들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0: 예.
1: 네, 반면 많은 분들이 이 보험료는 한번 가입하면 계속 그대로 내거나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보험료만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예.
1: 이 최근 치료 이력을 최근 치료 이력이 있어서 이 보험료를 좀 높게 가입했다 하더라도
0: 예.
1: 건강 관리를 통해서 매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할인 혜택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 그러고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귀가 번쩍 뛰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부부가 밥 먹을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보험료죠. 사실 저희 부부 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상품인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아이 전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입했었는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털컥 겁이 나지 뭐예요.
3: 여보 이거 봐봐, 또 이번 달 보험료 또 올랐어.
4: 또? 우리 나이 들수록 보험이 더 필요할 텐데 그땐 얼마나 오르려나?
3: 아니 뭐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우리 이거 비갱신형?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4: 에이, 나도 알아봤지요. 그런데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잖아.
3: 그럼 어떡해. 계속 이대로 있어? 이대로 버텨야 하는 거야? 갱신형으로?
2: 아, 그 말을 듣는데 답답해지더라고요. 비갱신형으로 바꾸자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갱신형을 계속 유지하자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감당이 힘들 것 같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치료 이력이 있어도 보험료 부담 줄이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갱신형 보험을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잘생긴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0: 자,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의 사연. 수원에 사시는 우리 50대 여성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주 갈등의 한복판에 계신 그런 사연이었는데 50대의 갱신형 보험 비중이 많은 상품 갖고 계시면 이렇게 불안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보험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면 유지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비갱신형으로 탁 바꾸자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 이것도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 일단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연자님께서 정말 크게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0: 크게 놓치고 계신 거 어떤 걸까요?
1: 이게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0: 왜요?
1: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오히려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비싸질 수가 있어요.
0: 갱신형은 이제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는 구조니까
1: 올라가는
0: 어떤
1: 구조인데
0: 어떤 때가 되면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비쌀 수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갱신되면서 비싸지는 게 아니라 초기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다는
0: 거예요.
1: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초기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0: 예.
1: 심지어 실제로 봐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도 해요.
0: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1: 네. 많게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더 싸기도 하죠.
0: 그렇죠.
1: 그런데 나이가 60세 이상의 어느 특정한 나이대에는 갱신형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료와 얼마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0: 예?
1: 시작 보험료가.
0: 예?
1: 오히려 갱신형 보험이 또 비갱신형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0: 그렇구나. 그럼 저기 그 특히나 이렇게 사연 주신 이 청취자분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잘 비교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3: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자, 사연자님께서 비갱신용보험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예. 아까 말씀하셨던 막연히 이거 비싸다라는 설명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님께 우선 무조건 비싸다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0: 예.
3: 자, 그렇게 해서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찾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0: 예.
3: 자, 그랬더니 아, 그동안은 왜 그렇게 한 번은 생각을 못했었는지 자기가 이 틀 안에 박혀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0: 큰 편견이셨구나.
3: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보험을 실제로 만들어보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 더 나은 방안 뭐가 있었을까요?
4: 네, 바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0: 오, 보험료 할인 제도.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 예. 보험료가 뭐 아무리 할인된다 그래도 아까 얘기하셨던 50%까지 막 할인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4: 아, 당연히 50%까지는 예, 안 되죠. 네. 예. 네, 이해하기 쉽게 사연자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0: 예.
4: 예, 우선 사연자님의 경우 월 보험료를 376,100원을 납부 중이셨어요.
0: 376,100원 정도.
4: 네네. 네, 이 모든 네. 보험이 다 갱신형이었습니다.
0: 예. 모든 보험이 다 갱신형이었다. 앞서 저 사연에 소개해드린 대로 참 불안해하실만 했어요, 그죠?
4: 그렇죠, 그렇죠.
0: 보장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도 아예 안심이 잘 안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이 비갱신형으로 알아볼까 했는데 이 보장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그럴까봐 손을 못 대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4: 그런데 이 보험료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이 보험료도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받게 될 보험금에도 변동이 전혀 없게 됩니다.
0: 이야. 더 나은 방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3: 네, 우선 이 모든 보험을 먼저 내가 손을 보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보장 분석. 자,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입한 여러 가지의 보험 중에서 이렇게 이제 좀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가성비가 좋지 못한 것들을 찾게 될 수 있고요.
0: 예.
3: 그 내용을 정리하면 또 보험료를 얼마 정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0: 제대로 된 보장 분석이 먼저.
3: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이 보험료를 줄인 만큼을 활용해서 필요한 보장을 이 비갱신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예. 보장 분석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본 우리 청취자분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땠습니까?
4: 네, 우선 이 376,100원의 보험에서 실비와 함께 암 1,000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 등이 포함된 이 종합보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0: 예.
4: 이게 한 12만 3천 원가량 납부 중이었고요.
0: 네.
4: 암 4천만 원을 15년 갱신형으로 해서 5만 7천 원. 그 다음에 항암 치료제들, 뭐, 암 진단비 2천만 원 이 정도 넣어서 20년 갱신형으로 4만 5천 원.
0: 예.
4: 운전자보험 2만 2천 원. 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을 20년 갱신으로 가입해서 6만 7천 원.
0: 예.
4: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3천만 원을 10년 갱신형으로 해서 3만 3천 원. 이 각종 상해 보장을 갖고 있는 걸로 2만 9천 원 이렇게 예. 가입을 해두셨습니다.
0: 아, 끝이에요. 예. 이렇게 합쳐서 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4: 37만
0: 6,100 원. 네. 예. 뭐 항목 보니까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게 메모가 힘들 정도로 그쵸. 이것저것 잘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떤 점이 아쉬웠던 겁니까?
3: 우선은 이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 진단비가 총 1억 원이 준비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0: 예.
3: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중증 혈관 질환으로 5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0: 예, 예.
3: 여기다가 실비가 있는 겁니다.
0: 네.
3: 자,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점 바로 이 모든 보험이 다 무슨 보험이라고요?
0: 아, 이게 다 갱신형이어서
3: 아쉬웠습니다. 아, 맞아요. 네. 자, 현재는 37만 원 정도의 보험이 실제로는 37만 원짜리가 아닌 게 됩니다.
0: 그렇구나. 네.
3: 실제 갱신 시점이 약 한 60대 후반부터인데요.
0: 예.
3: 은퇴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50만 원. 갑자기 60만 원. 이렇게 보험료가 막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0: 예.
3: 당연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0: 네네네.
3: 자, 그럼 지금 열심히 보험료 납입하고 있고 또 혹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빠른 어린 나이 때 가입해야 보험료 싸다는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0: 예.
3: 그런 이 모든 행위가 결국 나중에 오히려 더 낭비가 되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딱 보시기에는 아니, 지금 아무리 보장 내역 촘촘한 상품이래 봤자 이 갱신형이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탁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은퇴 앞둔 시점에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군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제 50대 여성분이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험을 또 쉽게 해지하기도 힘들 것 같고.
1: 그렇죠.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는 또 문제가 있고 또 쉽게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우선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를 함께 골랐습니다.
0: 예.
1: 이 갱신형 보험을 아주 전략적으로 가입해둔 상황이라면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0: 예.
1: 이 사연자님의 경우 일단 갱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갱신 주기가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갱신 주기를 갖고 있는 상품은 우선 정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0: 그렇군요. 가지고 계신 모든 갱신형 보험 상품 중에서 제일 먼저 정리된 상품들 그럼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3: 네, 아무래도 갱신 주기가 짧으면 아무래도 이제 갱신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것보다 또 조금 더 빨리 오른다라고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예.
3: 자,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들 위주로 먼저 걸러냈고요.
0: 네.
3: 그다음 또 이 뇌랑 심장 관련된 이 혈관 질환. 자, 이건 가장 위험한 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0: 어떤 때요?
3: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겠죠.
0: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70세가 넘어서 치료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0대에 갱신될 수 있었던 이런 혈관 질환 내용도 함께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0: 혈관 질환 관련 질환은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 갱신돼서 보험료 오르면 이게 더 어려워진다. 유지하는데. 그리고 좋은 판단인데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3: 조정은 15년 갱신형 암보험과 이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한 혈관 질환 보장 내용을 해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지하다 보면 약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0: 예.
3: 그래서 그 보험료를

0: 진단비는 치료비 보장으로 요모조모 항목도 잘 구성이 돼서 보완이 된 것 같고 뇌 심장 관련 보장도 같이 챙겨주신 건가요?
1: 그럼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부정맥 심부전 등 이 경증 질환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50대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도 필요할 수 있죠. 조기에 예. 발견된다고 예.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혈관 질환 수술비 등을 모두 보충해서 전혀 보장이 부족하지 않게 내용을 만들었는데 예.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보완했음에도 보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
0: 갱신형 보험 정리하고 필요한 보장을 이제 비갱신형 상품으로 다시 준비했는데 보험료 차이가 한 만 원 정도? 예, 얼마 안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갱신형은 너무 비싸서 못하는 거에 이게 진짜 큰 편견이었군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료가 어떠할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예. 내가 필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이 만들어 보면서 충분히 확인을 한 뒤에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말만 듣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가져보시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참 우리 이게 꼭 필요한 예, 그런 사연들 참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도 비슷한 나이대 혹은 꼭 50대 여성분이 아니시더라도 이거는 생애 주기별로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계속 오를까 봐 불안하고 비갱신형은 처음에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망설이셨던 많은 분들 예, 비갱신형으로 상품 바꾸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예. 아, 이게 저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할인제도 이거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만들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할 건데요. 네. 요즘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료를 할인을 최대로 받지 못했다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입원과 수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매년 할인을 적용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0: 그게 보험료 할인 제도. 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머니특별시를 간혹 못 듣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듣는 모범 청취자인 줄 알았는데 보험료 할인 제도 이런 거는 진짜 메모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비갱신형으로 바꿨더라도 오히려 갱신형보다 부담이 적어진다. 이 말씀 맞죠?
2: 맞습니다. 조금 이제 좀 쉽게 저희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0: 예.
2: 역갱신.
0: 역갱신.
2: 그렇죠. 역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해주겠다.
0: 예, 예. 아.
2: 자, 이렇게 때문에 이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적극 예. 활용하면 좋겠죠. 자, 사연자님의 경우 14만 원대로 보험을 지금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0: 예.
2: 하지만 매년 입원과 수술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자, 다음 연도 오늘 날짜 기준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13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0: 예.
2: 또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12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낮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역갱신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0: 야, 비갱신형 상품으로 바꾸시면서 아, 이제부터는 뭐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만 않아도 그게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보험료 할인 제도 진짜 좋은 제도군요. 근데 이 할인 제도가 보험이 그 적용되는 보험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1: 그건 아니고요. 유병자 보험이든 일반 건강 보험이든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도
0: 예.
1: 그렇게 가입한 이후에 입원과 수술이 없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다면 이 보험료를 매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0: 예.
1: 아나운서님
0: 예.
1: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서 아주 인기가 많아진 간병 보험이 있습니다.
0: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간병보험 인기가 높아졌다고요? 어떤 건가요?
2: 자, 보험료는 입원 수술력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0: 예.
2: 반대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받게 되는 간병비가 체증형으로 올라가는 보험입니다.
0: 오.
2: 자, 가입 후 5년마다 25%씩 무려 25%예요. 25%씩 간병비가 증가가 되면서 20년 납입이 끝나면 간병비를 무려 기존 처음에 가입했을 당시보다 무려 2배 정도를 더 받게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0: 오.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0: 수용비는 보장이 더 늘어난다. 이게
1: 그렇죠.
0: 가능한 거군요.
1: 약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걸 수 있어요. 보험료 줄여주고 그렇죠.
0: 그러니까.
1: 자, 근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0: 예.
1: 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할인이 되고 예. 보장은 가면 갈수록 높아져서 두 배까지 되니까 건강 관리만 잘한다면 바로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게 되다 보니 요즘에
0: 그러네요.
1: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 야, 간병비 보장이 두 배가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2: 최근 간병보험은 이 매일 간병인을 고용할 때 15만 원씩 받게 되는 게 최대입니다.
0: 예.
2: 최근에 많이 낮아졌어요.
0: 예, 예.
2: 그런데 그 최증형 간병보험은 20년 납을 다 마치게 되면 15만 원이 아니라 매일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
0: 진짜 두 배 되는 거예요.
2: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0: 예.
2: 만들어 봤더니
0: 네.
2: 30대 중반 여성이었거든요.
0: 어허.
2: 근데 그분이 병력 때문에 입원력이 있어서 처음에 가입할 때 12만 원이었어요.
0: 예.
2: 엄청 비쌌죠. 12만 원, 15만 원씩 받는데 12만 원씩 보험료 내야 되니까.
0: 예.
2: 근데 이분이 한 세 번 정도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되는 폭이 쭉 낮아지면서 네. 5만 9천 원까지 내려가요.
0: 아, 그까지 내려가요.
2: 5만 9천 원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분이 20년 납을 마치면 간병인 고용했을 때 하루에 30만 원씩 받게 되는
0: 그렇구나.
2: 겁니다. 네. 효과가 엄청 좋죠.
0: 그럼 이제 보험료가 일반형보다는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일반형이라고 하면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체증형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0: 예.
1: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15만 원짜리 가입했으면 네. 20년 뒤에도 15만 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체증형이다 보니까
0: 네네.
1: 5년마다 25%씩 올라가서 20년 뒤에는 똑같은 보험료도 한 명은 15만 원, 한 명은 3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0: 네.
1: 그래서 일반형보다는 확실히 보험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0: 예.
1: 자, 하지만 치료 이력이 많지 않다면 특히 입원 수술력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이렇게 없다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런 간병보험이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0: 예.
1: 들어보니까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면 이 체증형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찾고 그런 다음에 금액 비교를 해보고 준비하시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50대 여성분의 사연을 통해서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 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할인제도. 아, 이거 좋은데요. 예, 보험료 할인제도 알아봤습니다. 체증형 간병보험, 이런 제도도, 새롭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잘 좀, 요긴하게 활용하셔서 장기적으로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 왜 나 혼자선 이런 거 점검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싶은 마음이 드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입추 얘기도 하고 예, 여름 과일 얘기까지 앞서 해봤었는데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드리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로 바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쿨의 도시 바캉스 듣고 오죠.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 머니특별시 이재한, 정영환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비자 민원실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8976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저축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 받는 게 최고라고 알고 연금 저축 꽉꽉 채워서 납입해왔는데 가까운 지인이 세액공제 말고 비과세 저축 방법이 있다.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송 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잘 못 들으셨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머니특별시에서 비과세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셨었군요.
1: 몇 차례 아마 전문가님들께서도 하셨을 거고 저희도 저희 방송 시간에 했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코스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낸 돈 중에 일부를 세금 형태로 환급을 받고요. 나중에 차곡차곡 쌓은 돈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낼 때는 세금 같은 환급이 전혀 없습니다.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다 납부한 후에 얼마를 쌓고 거기에 이자가 얼마가 붙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대로를 다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나아 보이세요?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혜택을 좀 눈에 보이게 받을 거냐 아니면 혜택을 좀 뒤로 미뤄서 나중에 받을 거냐 그런 문제네요.
2: 맞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양념이 좋아 후라이드 좋아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0: 오늘 먹을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1: 배고픈가 보다.
2: 어제부터 배가 좀 고파가지고 지금 자, 우선은 그 혜택을 언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직업군에 따라 먼저 추천되는 상품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래요. 직업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8976번님은 지금까지 연금저축만 꽉꽉 채워서
1: 맞아요.
0: 부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연금저축보다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 어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까요?
1: 일단 이 사연자님이 하고 계신 연금저축은 과세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일단 납입 시에 연말정산 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서 이 납입한 일부를 환급을 받게 되고요.

0: 그다음에 나중에 잘 모은 돈을 사용할 때는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또는 연금을 개시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예.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이자소득세나 뭐 연금소득세 이런 거요. 예. 이런 과세상품은 현재 당장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 사업소득자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1: 예.
0: 회사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중에 저축량이 너무 많아서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이 추징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 예. 연금저축 상품이 맞을 수는 있겠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일반적인 직장인이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2: 우선 이 보통의 이 근로소득자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분들은 물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자산을 잘 운영해가지고 막 주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쌓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평균 보통의 분들은요 세금이 추징되는 일보다는 사실 소비의 양이 적절히 있어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엔 이런 세금 혜택이 바로 있는 상품보다는 내가 이 돈을 얼마를 모아서 얼마가 쌓여야 되는지 간에 이 쌓였던 금액에 이자가 얼마가 붙었든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이 열심히 모은 거에서 이자를 또 세금 떼고 받으면 굉장히 아쉬워질 수 있잖아요.
1: 예. 8976번님의 그 지인이 아이고 그 상품만 계속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비과세 저축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조언하신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2: 정말
1: 싶습니다.
2: 정말 좋은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비과세 상품 뭐 어떻게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0: 네, 일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이 보험사에서 연금보험 또는 변액보험 등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1: 예.
0: 간혹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도 이런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상품 가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분이? 예. 아, 이재한 팀장님.
0: 네, 예.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이 비과세 저축 상품은 가입만 한다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맞으면 O, 틀리면 X.
1: 야, 이게 오랜만에 제가 또 함께해서 그런지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첫 주에는 거저주는 문제를 많이 주시네요. 예. 제가 같이 할 때 늘 힌트를 얻었던 게 뭐뭐만 하면 무엇이든 누구나 뭐 언제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아이 아니구나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몇 개를 강조를 해주시네. 가입만 하면 누구나 예.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과감하게 X. 그렇지.
0: 야, 네. 정답 X입니다. 네,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월 납입액은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1: 예.
0: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1: 예.
0: 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치, 이런 게 없으면 또 너도 나도 그렇죠. 다 아시겠죠.
0: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1: 예.
0: 제 기억에 과거 2007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이 저축 상품들, 연금보험들 이런 거는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조건 없이 다 비과세 혜택을 주셨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1: 예.
0: 이 비과세 혜택은 누구나 무조건 적용이 이제는 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정해진 요건
1: 예.
0: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5년 납, 10년 유지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상품 처음 출시될 때는 제한 조건이 없었군요.
0: 없었어요. 한도가 없었습니다.
1: 그랬구나.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2: 자, 앞서 말씀드린 월납 한도나 유지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와 별도로 자,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연금도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 형태로 선택하면요.
1: 예.
2: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적용 조건과 방식이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예, 예.
2: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1: 예.
2: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과세가 되는지
1: 예.
2: 혹은 비과세 설정이 가능한지
1: 예.
2: 이 두 가지를 이런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나한테 맞는 조건,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 설계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예. 세액공제, 비과세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약간 좀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간 느낌이 들죠.

예, 어떤 절세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오늘 함께 알아봤고요. 절세하는데도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예, 소득과 직업, 뭐 자금 목적 이런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 그러는 상품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예,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때는 진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상담 특별히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달아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다음 민원으로 이어가 볼게요. 김윤희가 부릅니다. 변해가네.

0: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 오늘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 민원 7845번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업하게 된 30대 여성이라고 하셨고요. 지인들하고 재테크 얘기를 하다가 저축 방식, 신기한 내용의 저축 방식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풍차 돌리기라는 저축 방식에 대해서 들었는데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목돈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사회초년생 때 많이들 이런 걸 시작한다고 풍차 돌리기.
1: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 이게 저기 이런 거를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사회초년생 때 이런 걸로 하는 건가? 그 카드 돌려받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고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부품 꿈을 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카드 돌려막기 같은 것보다는 이런 좋은 재테크 방식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기회를 빌려서 이재한 팀장님의 아주 알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일단 이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일단 전혀 생소한 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풍차 돌리기는 매월 적금을 하나씩 개설을 하는 거예요.
0: 적금 하나씩? 네, 매달?
1: 매월 시작하는 겁니다. 적금이. 그러면 1년이 되면 총 12개의 적금 계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1년이 넘었을 때 총 12개의 적금 계좌가 계속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년 단위로 계약하신 게 아니라면 계속 이제 굴러가고 있겠죠.
1: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매월 적금이 시작되고 동시에 어떤 적금 계좌는 매월 끝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년 계약으로 하셨으면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는 게 항상 생기겠죠.
1: 그렇죠. 매달 생기겠죠. 네. 내년부터는. 네. 그럼 이 끝난 적금은 끝날 때마다 쌓여있는 그 돈을 받아서 예금으로 넣는 거예요.
0: 어허.
1: 그러면 적금은 12개가 계속 공장처럼 돌아가고
0: 예.
1: 그 적금의 공장처럼 돌아가서 1년이 만기된 내용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예금 주머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0: 풍차가
1: 거죠.
0: 돌아가는 거구나.
2: 네네네. 약간 개 같은 건가요?
1: 아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0: 개
1: 같아요. 개 같은 거.
0: 야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개 모임 하듯이
1: 맞아요.
0: 풍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1: 네네네.
0: 이게 1년 뒤부터는 매달 적금 끝나고. 새 적금이 시작되고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되는
1: 맞죠 네. 맞죠
0: 돈이 이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1: 맞아요.
0: 좋다. 난 왜 이런 걸 안 했을까 하는 반성이 정말 뒤늦게 드네요. 지금도 이 방식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했던 방식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제 매달 저축하는 습관도 만들 수 있고요. 음흠. 또 만기되는 돈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0: 그러니까.
2: 있었지만 다만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다 보니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정도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에 맞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와 좀 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한 곳에 모으기보다는 이 돈을 언제 쓸지 혹은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0: 그렇군요. 예. 우리 전문가님들 모시고 그 소비자민원실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과 감사하다는 또 반응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정영환 팀장님 그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풍차 돌리기 뭐 이런 거 상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개가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2: 그게 아닙니다.
1: 순간 당황했어요.
0: 특히 발음에 좀 유의해 달라는 그런 불만 섞인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풍차 돌리기. 예전에는 진짜 간혹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걸 운영해 본 적은 없지만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셨고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 갖고 무작정 돈을 모은다 굴린다 이런 방법은 요즘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맞죠. 이제 과거라고 하면 보통 한 15년 전 20년 전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이 그때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이 한 가지 방식으로 꾸준히 쌓는 저축이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금리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언제

0: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먼저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각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이내 쓸 돈은 풍차 돌리기 뭐 또는 뭐 특판 적금 뭐 이런 것처럼 안전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1: 예.
0: 아무래도 언제 찾아 쓰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돼야 되니까.
1: 네.
0: 근데 그보다 긴 기간을 묶어둘 때는 이 펀드와 같은 투자성 상품으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여볼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같은 시간을 운영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더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좋고요.
1: 그렇겠다. 예.
0: 그러니까 결국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이거는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1: 예.
0: 그 돈을 어떤 그 방식으로만 이 풍차 돌리기의 방식으로만 모으기보다는 뭐 언제 쓸 거냐,
1: 예.
0: 언제 내가 이 돈을 찾아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이렇게
1: 예.
0: 목적과 기간에 맞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요즘은 좀 더 맞는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돈을 너무 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느낌으로 뱅뱅 돌게 하는 것보다는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좀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열어놓겠고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상담 시청 문자 받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 문화 진행해 봤는데 벌써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네요. 자, 오늘도 두 전문가 분들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돈 되는 정보 아무쪼록 가득가득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시면서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일단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실 때 막연하게 뭐 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될 거야 또는 뭐 더 비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만들어보면서 판단하시고 그때 뭔가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1: 예.
0: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부터 저축까지 내가 그동안 앓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빨리 좀 열어보고 검사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원포인트 정보까지 아주 알차게 꼼꼼하게 짚어주신 두 팀장님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머니특별시도 이제 물러갑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7: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과 경북권에 폭염중대경보,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6.5도입니다. 두터 바위로 이 숙대 입구역에서 가로열 지하차도 방면 버스 사고로 인해서 1, 2차로가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 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은 양방면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상계교에서 노원교 구간 내 고장차가 있어서 녹천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회덕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서울 방면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도심 방면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길게 늘어지면 기온이 좀 떨어졌다는 거라는데요. 한여름 폭염 속에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계절의 오고감을 알 수가 있죠. 귀뚜라미 소리가 극해진다면 아 정말 가을이 왔구나 생각하면 된다고요. 오늘 입춘데요. 아침 귀뚜라미가 아직은 요란합니다. 아직 더울 거라는 얘기, 아직 여름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찜통더위라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입추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름 한 발 물러나기보단 더 뜨겁게 살아봐야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오랄 뉴스 연정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실격 들국화 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날 입추. 비록 맹렬한 더위는 꺾이지 않았지만요. 여름 고생도 머지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해도 좋다고 미리미리 예고해주는 날이죠. 그러고 보면 때이른 것 같은 절기 입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가르치는 고마운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중앙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듣겠습니다.

7월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 출발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달이 와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나이는 한 달 더 먹어도 감성은 아직 25인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여름 선풍기. 황당무게 37년생 이종황 선생이십니다.

0: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7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게 맞이할 때 비로소 특별한 한 달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그쵸? 벌써 절반을 지나왔지만 통장 잔고는 아직도 그 개털인 남자 저 이종황이도 오늘 그 한 푼이라도 청취자의 그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선생님, 이제 선생님 통장에도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참. 근데 앞에 인용한 그 시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0: 응? 뭐라고요?
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네? 네. 그 시 아니에요? 김춘수 시? 꽃?
0: 아니, 그저께 그 동네 호프집 변수에 써있길래 그냥 적어온 건데 그게 유명한 겁니까?
1: 아, 유명한 거죠. 김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 예.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마흔도 다 되셨는데 동네 호프집도 다니십니까?
0: 아, 이거 뭐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주섬주섬 돌아다니는 겁니다.
1: 그 밤에 돌아다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뭐 또 아는 지인도 있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자,
0: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트렌드가 출석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던데.
1: 네.
0: 그 TBS 라디오 95.1MHz 샵 095 하나로 좀 인사말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청취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0: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니? 그러지?
1: 아니 갑자기 안 하던 멘트를 하십니까?
0: 자꾸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1: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0: 출석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1: 저기 선생님, 예. 선생님 자리는 지금 누가 보고 와서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예?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1: 네. 아, 출연자도 안 봤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출연자도 안 봤는데 이 자리를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0: 아니 최근에 뭐 저 주변에 뭐 디스크자키 김광훈, 김기둑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자, 그러면 첫 곡 이제 시작하죠.
0: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발표된 플릿우드 맥의 최고의 명곡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도 꿈은 계속된다. 뭐 그런 담담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 7월의 거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7월의 첫 방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내게 드림스. 이건 뭔 내용이에요, 근데?
1: 그러니까 이게
0: 꿈이에요, 꿈.
1: 그렇죠.
0: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 사실
0: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1: 말 좀 하자, 좀. 그러니까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거는 다음 곡이고. 너 때문에 다음 거 대본 봤잖아. 아무튼 좋은 꿈을 꾸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0: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1: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까?
0: 예.
1: 사랑이 끝나도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된다.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0: 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 임마. 아, 나 이거. 자, 좀 좋은 말 할 때 좀.
0: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1: 제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어요.
0: 자꾸 젊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나저나 선생님 말이에요.
1: 예.
0: 청취자 고독동순대님이
1: 네.
0: 저한테 돈가스 보냈는데, 뭐, 선생님한테도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받은 거 있어요?
1: 아, 우리 일부 앵디는 돈가스를.
0: 네, 돈가스
1: 받으셨습니까?
0: 네.
1: 아, 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더니.
0: 네.
1: 탁 놓여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데.
0: 네.
1: 서리태를.
0: 아, 까만 콩. 네,
1: 서리태를.
0: 아, 머리카락 나라고 보내셨나 봐요.
1: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날콩이고 일단 까만 콩인데.
0: 네.
1: 우리 고독동 순대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쌀이 떨어져서 야, 이거 뭐 콩만 쪄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한데 어디 그 뭐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거 참.
0: 아, 그거 하세요, 그거. 이웃끼리 하는 거.
1: 아, 당.
0: 네, 당근.
1: 그 서리태 한 대요? 혹시 얼마?
0: 어, 비쌀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 비쌀 거예요. 아, 이거... 10만 원 하나 한 대. 얼마지?
1: 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제가 많이 딱해 보이고 그러시면은 농협
0: 네.
1: 010-0-1
0: 휴대폰 보냅니다.
1: 아니면은 콩하고 아니... 쌀하고 좀 바꿔주든지.
0: 선생님,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서리태로요, 콩밥을 해서 드세요. 네?
1: 너 오늘 좀 콩밥 좀 먹으래.
0: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1: 자, 새로운 어떤 아침 같은 노래. 1965년 발표된.
0: 아, 요거를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구나.
1: 당황해서 이걸 읽지 않았습니까?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 그, 니나? 시몬인데
0: 니나?
1: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이 뭐예요? 네,
1: 이름이 니나 시몬입니다.
0: 아, 이름이 니나 시몬이에요?
1: 네.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0: 예.
1: 그건 사이먼이라 그러는데
0: 네.
1: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0: 그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1: 니나 내나 뭐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니나 사이먼 읽으면 되지 왜? 네. 그 PD가 그렇게 읽으래요?
1: 네. 우리 파블로 PD가 정확하게 시몬으로
0: 제가 읽었다. 뭐 아나? 쟤도 잘 모를 텐데
1: 쟤도 연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205연대 나오고 같은 연대 출신인데
0: 저는 60년대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새들은 높이 날고 태양은 빛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I'm feeling good.
0: 아, 좋아.
1: 어, 오늘 나는 참 좋다. 뭐 아, 그런 희망의
0: I'm feeling good
1: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0: 네.
1: 이 곡 역시 그 7월의 첫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0: 네. 니나 시몬 필링 굿.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1: 야, 뭐 버드 플라잉 하이 높이 나는 새들아. 내 기분을 알겠지? 하늘에 걸린 해야 나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프로는
0: 선생님. 네.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1: 아무튼
0: 아 그리고 저 조금 전에 문자로 왔는데 네. 저 선생님 뒷꽁지 머리가 보였대요. 누군지 알 것 같다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저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것.
1: 살짝 채권 문제가 있는데.
0: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음악들은 에어컨보다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종왕이는 더 좋은 곡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아 이거 오랜만에 하셨네. 저 맥아더 장군은요 어디 있습니까?
1: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0: 이야 응용률이 100% 잘하시네요.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허리 디스크쇼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1: 오후 38님께서 짧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정말 그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보냈다가 지웠다가 그 보냈다 지웠다를 아주 수십 번.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지만 통화 버튼은 아 전화번호는 안답니다. 알고 있지만
0: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세요.
1: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습니다.
0: 전화번호는 아는데 통화 버튼을 못 누른다.
1: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응원을 부탁한다고
0: 누군가를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분인데 통화 버튼 누를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1: 아유 저희는 뭐
0: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1: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이니까.
0: 문자는 고사하고 전화기도 없을 때인데.
1: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뭐 편지를 쓰거나
0: 네.
1: 그 봉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0: 무슨 임진왜란 일어났습니까? 봉화 불올리게?
1: 자, 아무튼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어? 준비를 해.
0: 아,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0: 사랑을 위해서 봉화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1: 아, 그렇게 사인을 하고 네. 자신 있게 외치는 유쾌하고 정열적인 구애의 노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어떤 노래인데요?
1: 이 196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이거 좀 낮은 숫자다. 66년.
0: 66.
1: 템테이션즈
0: 누구 태어난 애 같은데요? 말띠? 네?
1: 원고대로 해야죠. 템테이션즈의

0: 대표 히트곡.
1: 예.
0: 그 모타운 사운드의 아주 흥겨움이 아주 가득 담긴 명곡입니다.
1: 뭐예요?
0: The Temptations의 Get Ready.
1: 오, Get Ready.
0: 나 이제 갈 테니까
1: 준비해라. 준비해라.
0: 어.
1: 그러면 여기 봉합불 핀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0: 일구야, 너도 쳐맞을 준비해요.

0: 네, 템테이션스의 Get Lady 듣고 왔습니다. 템테이션스는 뭔 뜻이에요, 선생님? 응? 템플테이션스가 뭐죠?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곡을
0: 유혹이라고 그러는
1: 저희가 아무튼 좋은 곡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룹 이름이 템플테이션스.
1: 온라인 막 그 문자나 좀 읽어봤죠, 제발. 어.
0: 자, 8554님께서 콩나물 무치면서 배꼽 잡고 하하하 웃고요. 양념이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1: 아이 그 콩나물 그 팍팍 무치시면서 웃으신다니까. 네. 이 얼마나 저희도 즐겁지 않냐 이렇게.
0: 저기 네. 선생님 말이죠.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는 네. MBC 듣고 있다가 요번에 바뀌는 바람에 TBS 듣고 시작한대요. 허리케인 라디오 듣기 시작했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럼 내가 MBC로 가고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내 돈을 안, 내 돈을 안 주는데.
0: 거기 가면 돈 받지.
1: 거긴 돈 줄 거 아니야.
0: 돈 줍니다, 우리.
1: 그러면 저기, 청취자분 여기 오시고, 저를 네.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0: 그 청취자보고 MBC에다가 그렇게 문자 누라고 그러세요. 네, 문자 나는 좀, MBC 좀 출연시켜달라고.
1: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0: 저 예지 아빠 또 단골 청취자인데, 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네. 종황 선생님 때는 예. 사랑은 물레방앗간에서 했지요? 이렇게 쓰셨네?
1: 응?
0: 물레방앗간. 예? 사랑을. 사랑을 왜 물레방앗간에서 해요? 그 냄새나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선생님?
1: 그게 사실 뭐, 일단 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예. 아, 왜 하필 그 시끄럽고 냄새나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러냐고요.
1: 야, 그게, 둘이 그렇게, 확실히, 몰라, 임마.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다음 사연은 문자 8402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그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0: 네.
1: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실수도 할 것 같고 이 참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자, 그래 잠깐만.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0: 예.
1: 1984년에 발표된 트위스티드 시스터. 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합니다. 좀 읽어주시죠.
0: 트위스티드 시스터.
1: 역시 앵커 출신은
0: 아, 고맙습니다.
1: 겉으로는 강렬한 하드락이지만 가사는 우리는 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0: 네.
1: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않는다.
0: 예.
1: 나는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0: 반항한가요?
1: 아니 뭐 반항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반항아 같은데요.
1: 너 오늘 많이 엉간다 오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그 최고의 응원가입니다.
0: 이 무정부주의자들이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러면 여성 그룹이겠네, 그죠?
1: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내가. 남성 밴드야.
0: 안 넘어가시네.
1: 진한 화장에 그 스타킹을 신고 거친 메탈을 연주하던 그 오빠들.
0: 아...
1: 뭐 굳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괴상망측한 자매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 괴상망측 그러는 것보다는요.
1: 네.
0: 트위스티드니까 헤베 꼬인 시스터. 이게 낫지 않습니까?
1: 야, 그럼 네가 진행을 하지. 야, 너 오늘 괴상망측하다 진짜.
0: 자, 오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즈의 노래 We are 이게 뭐라고 읽어요?
1: Gonna take it.
0: 아니, N-word. 네?
1: We are not gonna take it.

0: We are not gonna take it. 네. 노래 아주
1: 듣다가 우리나라 밴드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2: 어떤 밴드가?
1: 노브레인인가? 아. 말 달리자.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어, 목소리가 조금 뭐 그런 어두 어, 크라인은 아닙니까? 근데 그거
1: 노브레인 아니에요?
2: 너 오늘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좀 크라인넛이야. 크라인넛.
1: 아, 크라인. 아, 크라인넛이구나. 노브레인은 그러면 뭐 불렀어요, 그러면?
2: 노브레인은 네. 너네게 반해. 아, 아이 제 목소리로 노래하기가 조금.
1: 제가 헷갈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룹이 아예?
2: 그룹이 다릅니다.
1: 노브레인하고 크라잉넷이 다른, 아, 전 같은 밴 줄 알았더니.
2: 문자나 소개, 임마, 그냥.
1: 알겠습니다. 자, 0360번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일구형님. 근데요, 황당 이종황 선생님은 도대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하하하.
2: 네. 0360님, 저는 1937년생.
1: 올해로 89이십니다.
2: 89 소띠입니다.
1: 네. 자, 1081님은 최일구 씨 진행한 지 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상 청취 못하다가 급하게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회사 정상화가 안 돼 있군요. 출연료도 못 받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일구 씨 진행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참으로 재미있게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특히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에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노래는 전세 아닌 월세 말고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1: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뭐가 나왔 지금 있는 노래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게 뭐가 나왔고
1: 근데 선생님 칭찬은 안 하셨네. 네?
2: 괜찮습니다.
1: 네. 괜찮으세요? 네. 삐지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안 삐집니다. 네.
1: 연세가 89쯤 되면 이제 삐지고 그런 거 없죠?
2: 그럼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자, 그러면 또 502 집사님은 두 분의 케미도 좋은데 종황 선생님이 일부 앵커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요. 크크크. 어쨌거나 오늘 너무 웃겨요. 일을 못하겠어요. 크크크. 너무 안 되잖아요, 선생님.
2: 5분간 그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2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만 자제하겠습니다.
1: 예, 418님은 일구형 교통방송 정상화 기원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신청곡이 있어요.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근데 저 이종황은 부왕 뜰 때 함자 아닙니까? 저는
1: 남자는 항구다 함 때 함자입니다.
2: 저는 황당할 때 황자입니다.
1: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최일구 그 입에다가 부왕 좀 떠들이자.

0: 발음도 좋고요. 선생님 노래 잘하네요. 남자 가수. 근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1: 그쵸. 그러니까
0: 네. 나 한참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네?
1: 넘어가라고.
0: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좋은 가사 내용인데. 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쓸쓸할 때. 네. 당신은 나를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 그렇죠. 자는 걸
0: 나랑 한참 아니죠.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1: 그래서 네. 이제 뭐 결혼식 축하나 어떤 사랑의 축가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또 소양 씨가 커버를 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선생님 정말 유식하십니다.
1: 일으켜 세워준다. 너는 오늘 좀 누워 있어라.
0: 아, 일으켜 세워준다. 그쵸. 깨운다는 게 아니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9134번님이 어제 어깨 아프다고 보냈던 고양시 행신동 남자 청취자인데요. 예.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일고행디 제 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아이고, 예, 아버지하고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예, 공부 잘하고, 예, 건강하시고, 하은 양. 네, 아저씨가.

0: 이름 불러드린 거야. 예. 자, 그리고 3386님께서 오늘 이중왕 선생님의 소개로 듣고 싶은 곡은요, 올드팝이죠. 브룩 벤튼이 부른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라죠. 브룩 벤튼이라는 밴드 아세요? 선생님.
1: 예.
0: 아세요?
1: 밴드, 그 밴드, 배드가 아니고 그 네. 가수입니다, 가수.
0: 아, 브룩 벤튼이.
1: 예, 예.
0: 밴드, 아, 브룩 밴드라고 쓴 게 줄여 왔더니, 브룩 벤튼, 이 사람 이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구님 대화 도중 한 방씩 매기는 이종황 선생님의 조크 펀치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1: 뭐 어떤 분은 조크를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매기라고 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그 브룩 벤튼은 1931년 9월 19일생 미국 출신으로 요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기 저 선생님보다 6살 위네.
1: 한참 형님이시네.
0: 어, 선생님. 이분도 만나본 적 있어요?
1: 제가 8살 때 뭐 조금 대사대로 했죠.

0: 싱크 트와이스. 네, 싱크 트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108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하고 일구시 진행이 아주 잘 어울려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출연료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 넣겠습니다.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목소리는 매력적이시고요. 저는 53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 저보다는 뭐 7살 위신데 선생님한테는 뭐 애네요.
1: 거의 뭐 애
0: 아들뻘? 애. 딸뻘?
1: 뭐 아무튼 네. 조카뻘 정도 됩니다.
0: 조카뻘. 아.
1: 청년이죠 뭐.
0: 53세시시면 53년이면 저보다 7살 많으니까 네. 일은 넘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조카뻘이란다.
1: 예. 근데 그나저나 뭐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출연료 뭐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을 꼭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맨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이 주신 서리태콩을 조금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로 좀 나눠 먹읍시다. 예.
0: 그러시면 안 되지. 아,
1: 현금 좀만 좀 나눠서 조금씩 나눠 합시다.
0: 아, 참, 알겠습니다. 집에 뭐 쌀이 떨어지셨다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0: 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무계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가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랑을 가장 담백하게 고백한 명곡입니다. 우리 최일구의 그도 아시죠? 라이오넬 리치.
0: 라이오넬 리치 알죠?
1: 그렇죠? 네.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0: 레이디.
1: 따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닌데.
0: 아니에요.
1: 뭐 헬로우나 뭐 스톱온유나 뭐 그건 케니 로저스 아닙니까?
0: 케니요?
1: 케니 로저스.
0: 아, 케니 로저스. 네.
1: 그렇지 뭐 오늘 뭐 다 헷갈리는데 뭐 노래 아는 게 어딥니까?
0: 그 라이오넬 리치 이 형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1: 트룰리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뭐예요?
1: 트룰리.
0: 뭔 뜻이에요?
1: 뭔가 좀 진심. 적인 것 얘기하는 거
0: 아니에요? 추구하게 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1: 화려한 표현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뭐 그 한마디를 아름답게
0: 알겠습니다.
1: 표현한 노래입니다. 좀
0: 세야적해 주세요.
1: 자, 이것만 말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말해.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 말을 속삭이면서

0: 영원히 비단 불신의 연인이 되세요.
1: 선생님,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어디쯤.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0: 당신이 진심인 걸 알게 되면 항상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과 경북권에 폭염중대경보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7.5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에서 노원교 구간에 4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고장차와 교통량도 많아서 월계 1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의 1,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한강다리 건너기에 청담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장수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면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로 1, 2, 3차로 막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허리케인 3부 시작합니다. 송환이 부릅니다. 이 가수보다 제가 더 많이 불러요, 이 노래를. 아름다워라. 노래 듣고요.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송환 진영 씨 함께 하겠습니다.

0: 7080 모여라. 미사리 즉석 라이브.
1: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시작부터.
1: 자, 출연자 두 분 소개하세요.
2: 자, 오늘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0 세대의 영혼들에게 그때 그 시절 가슴을 막 그냥 막 그냥 담아주고 막 그래 싸워요. 그런 추억의 멜로디들을
1: 알았습니다, 알았어.
2: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직은 아 이분이 아름다운지 여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름다워라 이 노래 한 곡으로 달랑 한 곡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뜰지 모릅니다. 이분 난리 날 뿐입니다. 그 기대주 가수 우와 하늘에서 성환이가 내려왔어요. 가수 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아름다워의 성환입니다.
2: 자, 이에 맞선 예.
1: 출연이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네.
2: 일부 앵커, 앵커만 건들지
1: 앵도?
2: 않는데요.
1: 앵도?
2: 앵커, 앵디 섞은 거예요. 네. 자, 남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좀 칙칙하고 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1: 너만 없어요.
2: 자, 이 칙칙한 스튜디오를 환하게 비춰줄 분입니다. 나는 그 밤나비 한 번만 해줘요.
4: 네. 나는 사랑을 찾는 외로운
1: 짧게 하세요. 짧게.
5: 아, 그렇죠.
1: 나는 외로운 밤나비. 요거만 합니다.
2: 저는 그걸 원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자, 밤나비로 밤을 뜨겁게 물들이고 달달한
4: 라떼로 주세요.
2: 그렇지. 이 달콤함을 한껏 뿌려대는 감성 트로트 퀸 가수 진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들어오십시오.
5: 오늘도 너무너무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진혁입니다.
1: 그래요. 자, 한 달 만에 또 뵙는데 네, 오늘 날씨가 좀 약간 찌뿌둥합니다. 네?
6: 아 근데 네. 제가 올라올 때는 해가 또
5: 반짝반짝. 맞아요.
6: 제가 오니까 상암동에 제가 나타나니까
1: 오버하지 마시고. 근데 성환 씨 뭐 오늘 가죽 점퍼 입고 왔네.
6: 아 요즘 뉴스에 막 비행기 전투사 조종사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구출하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꼭 컨셉이 좀 맞춰라.
1: 날라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고.
6: 날아다니고.
1: 아니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 했어요? 군대에서. 군대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6: 저는 GP 안에서 수색병이었습니다.
1: 오, 네. 이야.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6: 총알 사이를.
1: 가죽 점퍼에다가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 꼭 탐 크루즈 옛날에 네. 젊었을 때 그 영화 뭐지?
2: 탑건.
1: 네. 그 주인공으로.
2: 아, 근데 탐 크루즈보다 조금 부은 상태예요.
5: 선글라스 보니까 진짜 탑건 같아요.
1: 아, 김재발 씨도 특수부대 나왔잖아.
2: 네. 근데 GP가 뭐예요?
5: 저도 궁금했어요. 아, 좋은 거예요, 그게?
2: 아니, 저 방이 나와가지고.
1: 자, 수색 때 나왔으면 뭔 수색을 했어? 수색에서 뭘 찾으러 다니는 거야?
6: 찾는다기보다, 네. 이제 거기 비무장지대 안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말뚝만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2: 네.
6: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제로.
1: 말똥이 뭐, 아니고 말뚝.
6: 말뚝. 네. 말뚝.
1: 말뚝.
6: 네. 그래서. 철책을 이게 시청자들이 보는 철책은 그거 한참 밑에고 비무장지대 4km 안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감시하는 거죠.
1: 그 영화가 있었잖아.
6: 네, 그러니까 JSA 같은데 보면 그 실제로 수색 나가서 마주치기도 하고 먼 발치에서 물론 네 물 뭐 먼 발치에서 네
1: 거기 나서
6: 네 많이 봤죠 저희는 많이
1: 보셨죠. 백골 부대의 경례 구호가 뭔지 알아요?
2: 모르십니다.
1: 백골
2: 오,
1: 백골이야, 백삼사단. 아, 무서운 부대지, 거기.
5: 오, 백골.
1: 진영 씨, 진영 씨도 좀 군대를 갔다 왔으면 끼일 건데. 아.
5: 근데 그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정말 목소리 좋게 노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서
1: 백골 부대 수색대 알아주는 데라니까 정예 부대지.
2: 근데 보통 예전에 노래하시고 그러면은 뭐 문선대나 뭐 군악대나 그런 홍보단 같은 데 들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6: 있었죠.
2: 그런데 일부러 안 가시고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있어 인민군들을 막을 수 있다.
2: 얼굴 보고 깜짝 놀랐나?
6: 차출됐었죠.
1: 저 성환 씨가 최고가 있잖아.
2: 아, 네. 아 그렇게 차출되는 걸로 치면은 밖에 우리 파블로 피드는 완전 전방 코앞이에요. 얼굴로 치면은.
1: 예지 아빠님이 문자를 보냈어.
2: 예.
1: 라이브 여신 봄의 여신 진영 씨.
5: 어머.
1: 그리고 애드립 천재 태발이 형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셨어.
2: 그렇게 뭐 기쁘진 않네요 남자분이 사랑한다니까.
1: 자 이제 자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슬슬 또 미사리 라이브 시작을 해야 되겠죠.
2: 그렇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거 들으시면서 그래 나 예전에 그 미사리나 뭐 이렇게 통기타 카페 같은 데 갈 때 그래 막 그거 막 듣고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래가 갑자기 지금 문득 생각나신다면은 네.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로 사연하고 이왕이면 좀 예전에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뭐 첫사랑 미숙이랑 그때 술 먹다가 카페에서 어, 싸우고 헤어졌어요. 걔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뭐 그런 거.
1: 너무 진부하지 않아? 맨날 예를 들어도 그 똑같은 예만 되냐 너는.
2: 그래요?
1: 좀 발전을 시켜.
2: 사람이 뭐 쉽게 변해요?
1: 맨날 뭐 예를 들면 저런 것만 보래. 미숙이 그 사람 이름도 안 틀려 똑같아 맨날.
2: 그래 그럼 희수기로
1: 사람 이름이라도 바꿔서.
2: 알았어 희수기로 하든지.
1: 희수기로 할래?
2: 예, 예, 희수기로 바꿀게.
1: 그 진영이로 하든지. 아, 네. 자 그러면 네. 자 우선 두 분이 하는 첫 곡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첫 번째 라이브 곡인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6: 봄이니까 좀 산뜻한 노래로. 네, 갯바위라는.
1: 나는, 네. 나는 갯바위. 4분의 4박자.
6: 네, 맞아요.
1: 4분의 4박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듀엣으로 듣겠습니다. 성환, 진영 듀엣입니다.

0: 잘한다.
1: 진영 씨하고 성아 씨 첫 번째 곡으로 아주 박자 잘 맞춰서 잘 들었습니다. 갯바위.
2: 예. 아,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우리 진영 씨가 네. 피아노도 잘 치면서 네. 예쁘게 해주셨는데 성아 씨.
3: 네.
2: 거의 뭐 발성을 힘 안 쓰고 이렇게 밑에서만 까는 것 같아요, 느낌이.
3: 아, 저는 화성이니까요.
2: 이런 화성 목소리.
3: 화성이 튀면 안 되죠.
2: 아, 그래요?
3: 네. 아니, 최대한 우리 진영 씨가 돋보일 수 있게.
4: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럼 할 거 다 했으면 가요.
1: 아니, 저 집이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으로 이사 갔어요?
3: 아, 진짜.
1: 왜?
3: 오랜만에 썰러.
2: 야, 나 형만 아니었으면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지금 화성.
3: 야, 불길한 예감은 안 틀린
4: 줄. 저는 재밌었는데요.
2: 재밌었어요?
4: 네. 죄송해요. 네.
2: 산들따라님께서 맞아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한 마음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 씨 양아영 같습니다.
4: 해주셨고
2: 우리 성환 씨 네. 오재미 씨 같습니다. 그건 농담이에요. 네, 그건 농담이에요. 네,
1: 아니야 얘가 저기 성환 씨
3: 예.
1: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
2: 뭐라고요?
1: 저 오재미 닮았다고.
3: 아니 오재미 선배님 뭐 어때서요? 오재미 선배님 얼마나 재주가 많고 좋은데.
2: 저기 한무 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0962님께서 요즘 요즘 라이브 카페가 많이 없는데 꼭 라이브 카페 갔네요. 정말 신납니다.
1: 아 여기 라이브 카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2: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통기타 이 라이브 카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가수들 출연료 주기도 힘들고 점점 그런 문화. 이 호프집 가면은 다 있었거든요.
3: 맞아요.
2: 성아 씨 어때요?
3: 떡볶이 집에서 듣고 빵집에도 있었죠.
1: 어디서 해본 적은?
3: 아니 부산에도 신남동. 예전에는 많았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성아 씨는 어디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 특이한 가게.
3: 전 빵집에서 해봤어요.
2: 빵집에서
3: 빵집에서.
1: 빵집에서도
4: 예, 굉장히 큰.
3: 굉장히 큰 대응. 그러니까 그냥 동네 빵집은 아니고 네.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빵집.
1: 부산에?
3: 예, 부산에.
1: 네. 부산이 화려하지.
3: 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런 라이브들이 많이
1: 빵집에서
3: 있었어요.
1: 빵집에서 무슨 노래를 했어요? 빵빵 터지는 노래인가?
3: 그때는 주로 이제 팝송을 많이 했었고, 네, 뭐, 포크송 같은 거.
1: 네. 그러셨구나. 네. 있어 보이게?
3: 네. 좀 있어 보이게.
1: 야, 네. 그때 젊었을 때 성화 씨 부산에서 완전히 하이틴 스타였을 것 같아.
3: 말 못하죠.
1: 그때도 가죽 잠바 입고 다녔어?
3: 아, 꽃티부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2: 야, 빵집에서 노래하셨어. 와. 대구시장 출마하시면 되겠어요. 1437님께서 갯바위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진영 가수의 목소리가 갯바위에서 네. 설명을 잘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갯바위에서
4: 갯바위 올라갔어.
2: 올라가 있어 지금 진영 씨가 네. 물고기를
4: 물고기
2: 우와 막 불러 모으는 목소리 같아요.
1: 인어공주네 인어공주.
4: 물고기가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2: 네,
4: 그죠?
2: 네, 네. 아유, 그리고 성환 가수님은 네. 그 기타 솜씨는 세계적 마술인 듯.
1: 그러니까
4: 마술.
1: 두분 성환 씨나 진영 씨두 분의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분은 기타의 고수고 한 분은 또 피아니스트고.
2: 근데 이제 통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쓰리핑거로 치신 거죠?
3: 네네네.
2: 쓰리핑거라 하면.
1: 그랬어. 그만해. 그만해.
2: 알겠습니다.
1: 너 그리고 말이야. 이 저 갯바위 노래 중에 우리 둘이 마주보면 서 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네. 서 있다고.
2: 네.
1: 둘이 누군데?
2: 네?
1: 둘이 누구야?
2: 둘이 서 있는 거야?
1: 응.
2: 채권자, 채무자.
4: 오로지 머릿속에.
2: 바닥까지 따라온 거야, 갯바위까지.
1: 갯바위하고 마주선 사람이 마주선 게 누구야?
2: 모르죠, 저는.
1: 파도지, 파도.
2: 아, 파도랑.
1: 너는 파도, 나는 갯바위, 그래잖아.
2: 그렇게 알면 얘기를 하지 왜 물어봐요, 저한테.
1: 자, 성환 씨가 조금 전에 이제 팝송 많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팝송 신청 막 들어왔어.
3: 네.
1: 자, 김태걸 씨.
2: 예.
1: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이 들어왔어요?
2: 지금 여러 곡이 오는데 네. 혹시 그럼 성환 씨 그 요즘에 SNS 하지 않습니까?
3: 네.
2: 그 뭐죠? 유튜브입니까?
3: 네, 유튜브.
2: 이름이 뭐죠?
3: 성환 라이브예요.
2: 성환 라이브.
3: 네네.
2: 그 하시다 보면은 신청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팝이.
3: 그렇죠. 많이 들어.
2: 어떤 게 많이 들어옵니까?
3: 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2: 네.
3: 뭐 에비스 프레슬리 노래.
2: 맛배기를 그럼 좀
3: 와.
2: 제발 하지 마요.
3: Only for a sea.
2: 또 다른 거 해줘야지. 맛배기로 계속. 그냥 거기서 혹시 신청곡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 곡 해봐 주세요.
3: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1: 오빠!

0: 하나만 더 해줘요. 하나만 더 해줘요. 와, 추억.
1: 아, 왜 자꾸 시켜?
0: 추억도 있잖아요. 팝송들 다 들어볼래니까.
1: 여보세요. 여기가 사적 방송이에요. 빨리 진행을 해야지.
0: 그럼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진영 씨도 팝송 신청 들어옵니까?
2: 어, 네, 들어오죠.
0: 어떤 거 들어옵니까? 네. 맞대기로.
2: 아, 근데 요즘에는 네. 별로 안 한대. Sometimes love you bloom in the springtime.
1: Evergreen.
2: 네, 이런 거.
0: 어, 또? 또 있습니까?
2: 생각 안 나네.
0: 아, 생각 안 나? 자, 그래, 그래서, 그럼 뭐, sometime evergreen 하고, 뭐, 지금 뭐, baby, 그 뭐예요?
3: I love it too, 언니.
0: 어, 난 그 baby인 줄 알았어. 그 노래들 중에서 yeah, yeah, yeah. 주신 신청곡이,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네. 나탈리.
2: 나탈리.
3: 어떤 수준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멋있는 노래를.
0: 이거 괜찮습니까?
1: 어떻게 하는 거지?
2: 하실 수 있습니다.
0: 나탈리. 이탈리. 뭐 있잖아요.
1: 아, 그래? 아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그거 아니야?
0: 라라, 뭐 이런 거.
3: 스페인의 전설적인 가수죠. 네. 네, 축구선수가 되려 하다가 네. 가수가 되신.
1: 아, 나도 알아, 그 가수는.
3: 네, 예. 네,
1: 나탈리. 근데 나탈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3: 나탈리.
1: 나탈리.
0: 나탈리.
2: 나타나라, 빨리. 나타나라. 나탈리.
1: 라이브로 한번 돼요?
3: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멋있는 노래니까 제가 반주기를 아, 이용해서 한번.
1: 반주 한번 찾아보고. 네, 네. 나탈리.
3: 나탈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원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3: 뭐, 헤이도 있고.
1: 헤이, 헤이, 헤이.
0: 헤이. 한 번만 더.
1: 바바바바
2: 좋아, 좋아. 네. 재밌다.
1: 반주 찾았어요?
3: 네네.
0: 자, 우리 성환 씨.
1: 금방 찾죠?
0: 네.
3: 네. 어. 앞에 이제 초성만 치면 나오니까요.
1: 오, 나만 치면 탈리가 나옵니까?
3: N만 치면, NA만 치면 나오죠.
1: 오. 네. 아, 좋은 거 가졌다고 자랑하네. 자, 그러면 네. 성환 씨의 라이브, 즉성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서도 요즘 이런 가수 찾기 힘듭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나탈리 즉성 라이브.

0: 프린세스의 나탈리. 야, 근데 아무리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빵집 오빠로 해서 기타와 노래
1: 빵집 오빠는
0: 천재를 났다고 그러지만 이 즉석에서 지금 청취자가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야 한 거를 네. 저희가 소개했더니 반주만 찾아가지고 즉석에서 노래를 해줬는데 네. 이게 영어도 아니고 또 스페인어 아니에요.
1: 네네.
0: 야, 내가 가서 보니까 물론 스페인어로 저 써 있긴 써 있는데
1: 네.
0: 가사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도 그걸 자주 불렀나 보죠, 아, 나탈리.
1: 그럼요. 그럼요.
0: 예. 그래요? 네. 많이 불렀대.
2: 아니 근데 이게 스페인어예요 지금?
1: 네네.
0: 어, 그거 여보세요.
2: 예?
0: 신이오가 저 스페인 사람이야.
2: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 그러니까 경련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그 어떻게 발음을 개세라세라
0: 이주일 선생님 발음하나?
2: 아니 이거를 어? 왜 영어도 발음하기 힘든데 되게 디피컬트한데.
3: 그 조금 헷갈릴 텐데 그죠?
1: 아니 근데 스페인어랑 이태리어가
2: 네.
1: 발음하기는 좀 힘든데 이게 보고 읽는 거는 있잖아요. 영어는 철자가 네. 예를 들면 E, 뭐 O 이게 따라서 똑같은 E라도 발음이 E로 나는 것도 있고 A로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3: 알아야 되는 거고.
1: 이거는 네. 거의 모음이 똑같아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네, 뭐 액센트만 조금 저기 하면.
0: 그러니까 원래 영어가 사투리인 거야.
1: 네? 아, 그렇죠.
0: 마침, 네. 저, 표준 말이 저 라틴 말이잖아요.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0: 저기, 저, 이태리
1: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0: 맞는 거지?
1: 네. 네.
0: 제가 나탈리 노래를 찾아보니까 네. 82년에 나왔네요.
1: 네.
0: 나탈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이다.
1: 네.
0: 노래 가사 하면서 다 알아듣는 거죠? 그냥 발음 기호만 하는 건 아니고.
1: 알지는 못한데 노래 의미는 이제 알고 있죠.
0: 아, 의미 정도는 알고.
1: 늘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0: 알겠습니다. 네.
2: 그래도 나탈리니까 다행이다. 진영 씨 이름에 딱 네. 붙이면 진탈리? 이상하다, 나 좀.
3: 나타나리?
0: 나탈리가 성이 나시야? 성이 나시야?
2: 그러니까.
0: 그럼 최탈리도 있고 김탈리도 있냐?
2: 190님은 구탈리가 올라 구탈리.
0: 자, 문자
2: 자, 4169님께서 와우! 깔끔하게 주셨어요. 브라보! 성환 씨.
1: 네.
2: 브라보.
1: 감사합니다.
2: 1654님께서 그 부산 오빠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친정이 부산 해운대라 친근한 말투가 참 좋습니다. 네. 우리 1654님께 네. 저 부산 친한 오빠 사투리로.
1: 네. 해운대 누나 오랜만입니다. 늘 건강하이소.
0: 빵집에서 네. 만나요. 그래.
1: 고려당에서 만나입시다 우리.
0: 고려당?
1: 고려당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0: 거기서 노래했구나.
1: 거기는 아닌데 봅시다.
0: 빵집에서 만나예.
2: 네, 우리 성환 씨는 고려장, 일구행디는
3: 고려장.
2: 고려장. 자, 1437님께서 어머 어머 참 잘합니다. 80년대에 떴으면은 나훈아 가수 버금갔을 듯 해주셨고 그리고 1579님 경고 하나 들어갑니다. 1579님. 아, 이분 뭐야 뜬금없이 최일구 최고 이게 뭐야 이게
0: 부럽지. 자 다음은 이제 진영 씨 네네.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3: 네네.
0: 자,

0: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1: 진혁 씨 신청곡들이 뭐 우리 최진희 씨 노래도 들어오고 많은 네, 곡들이 들어왔는데 요 네, 네. 네. 내용이 더 확 와닿네요. 진혁 씨한테 네. 그 전 음악 저작권 협회장 추가열 씨 아시죠?
2: 네, 알죠.
1: 우리 추가열 씨 노래 중에 네. 봄이라서 그런가 봐요. 소풍 같은 인생을.
0: 소풍 같은 인생아.
2: 어. 봄에 진짜 봄에 소풍 가야죠.
1: 괜찮냐고 소풍 이렇게 주셨는데.
2: 같은. 아, 그럼요.
1: 네. 자, 진영 씨, 우리 최일구 앵커가 불렀으니까 노래 한 걸로 합시다. 이거 혹시 유튜브에
0: 아니 이거 악보를 찾아야지 네. 피아노 연주하려면 악보 찾을 시간 동안
1: 이 노래 라이브 할 때 혹시 몇 번 불러본 적 계시죠?
2: 그럼요. 요즘에 엄청 핫한 노래죠. 특히나 또 봄에 더
1: 그래요?
0: 소풍 같은
1: 이 사람 내보내고 하면 안 되죠?
3: 완전 이걸로 만들었는데
0: 악보 찾을 시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찾았어요?
1: 인생이자
0: 그러면
1: 관광버스로 가시나
0: 진영 씨, 자 피아니스트 겸 가수 진영 씨의 라이브로 추가열 씨의 소풍 같은 인생,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이재영 씨가 이번에는 추가열의 슬픔 같은 인생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네. 잘 들었어요. 아, 제가 피아노 배우려는 그 목표가 바로 진영 씨처럼 네. 악보 딱 펼쳐놓고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A 마이너 D 뭐 기타
1: 그렇죠, 코드로.
0: 간단한 기타 코드 잡고 노래 불렀던 것처럼

0: 저런 걸 해보려고 내가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지금 상태는 어떠신데요?
0: 아, 멀었어.
1: 아니, 왜요?
0: 아,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요.
2: 저번에 그 피아노 치시면 노래 하셨잖아요. 그 해후 하셨나?
0: 최성수 씨 나왔어요.
1: 네. 아, 최성수 씨 나왔을 때 직접 옆에서
0: 하셨... 아니곡은 하는데 네. 그 이제 연습을 해서 하는 거고 저 지금
3: 즉석에서
0: 진영 씨만요. 악보 딱 보면서 딱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2: 그때
0: 아,
2: 곧 되실
1: 그때 네. 최성수 씨 대신 막 옆에서 반주해 주시고.
0: 자 여보세요. 야 식담실하지 마시고 문자 소개해 주세요. 뭐 흉보려고 그러는 거야 또.
1: 자 자연을 보고 듣다님께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2: 어머 피아니스트.
1: 피아니스트?
0: 피아니스트요.
1: 진영 씨라고 피아니스트. 했는데 어떻게 인정됩니까 이거?
2: 그 지금만 그 인정해 주는 걸로. 해주십시오.
0: 네. 레슨은 안 해요?
2: 저 레슨요? 제가요? 네.
0: 신용음악 레슨 같은 건 안 해?
2: 제가요. 네. 아 그런 거 제가 가르칠 정도는 안 돼가지고.
1: 안정호 TV에서 네. 우와 진영 씨 트롯 포에 미스 트롯 거기 포에 왜 안 나오셨어요? 완전 진감인데 진감.
2: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정말 잘 왔다. 응? 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많이 얻고 갑니다. 네.
0: 안정호 TV님이 누군지 아세요?
2: 네, 모르겠어요.
0: 끝나고 네. 연락해 보시오. 아 가만 있어. 근데 파블로가 그러는데 네. 추가열 씨 노래 나갈 동안에 추가열 씨와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됐대.
1: 아니 왜 아까 훌륭 이글레시랑 네? 연결 안 하고?
0: 요새 훈료
1: 바빠요?
0: 바빠. 상황이 어려워.
2: 아니 추가열 선배님도 바쁘실 텐데.
0: 근데 추가열 씨 저 저작권 협회 회장하다가 네. 이거 4년 임기하다가 요새 이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네.
0: 아 오늘 파블로가 요즘 뭐 대충 하는데 오늘은 순발력 좀 발휘했네. 추가열 씨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파블로가 전화를 했대.
1: 우리 추가열
0: 씨. 잘 봐. 자 추가열 씨 연결됐어요? 추가열 씨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추가열 씨 맞네. 자 인사들 하세요.
1: 자 안녕하십니까. 네, 추가열 회장.
4: 아, 예, 통화 씨.
1: 저는 김태발입니다.
4: 아 태발이 형님 안녕하세요.
0: 형이요. 그다음에 진영 씨.
2: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4: 네 진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0: 성환 씨.
5: 예, 선배 반갑습니다. 가수 성환이라고 합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성환 씨.
1: 예. 옆에 최일구 씨인데 인사 좀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최일구입니다.
4: 아, 형님 반갑습니다. 네,
0: 지금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4년 임기 끝나고 이제 좀 야인으로 돌아온 거죠?
4: 예, 4년 동안 뭐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잠시 쉼을 좀 갖고 싶었어요.
0: 네, 좀, 그래요.
4: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라디오나 뭐 다른 미디어 접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4년 동안 추가열 씨 그냥 가끔 노래만 들었지 스튜디오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볼 수 네. 있겠다.
4: 아 예. 오늘
0: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네.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초청할 수 있다. 그래요.
4: 사실 뭐 이제 라디오 듣는 시간도 없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오늘 우연하게 이제 어딜 가다가.
0: 네.
4: 라디오를 듣게 됐죠. 제가
0: 아, 듣고 있었어요?
4: 예, 친정이잖아요. 95.1.
0: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파블로가 전화를 했구나.
4: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거기에 이제 진영님 나와서 제 노래 뭐 제 이름이 갑자기 울려 퍼졌어요.
0: 다 들었구나. 아니 저 파블로가 그 평소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안 하는데 그 추가열 씨 네. 노래 듣더니 갑자기 이런 또 기질을 발휘했네.
4: 와,
0: 저기
4: 감사합니다.
0: 진영 씨 노래 들었잖아요. 어땠어요?
4: 네네. 전 이제 제가 그 소풍 같은 인생을 부르는 원곡자인 저보다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이 불렀을 때 느낌이 너무 색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의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0: 네.
4: 근데 우리 진영님 노래 들으면서 야, 이 진영님의 노래로 듣는 봄의 소풍은 참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설레였고
0: 예. 회장님
4: 예.
0: 4년 하시더니 많이 늦었네. 많이 늘었어.
2: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 왜냐면 사실 들으면서 저 예전에 남산에 있었었던 그 우리 서울교통방송 시절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4: 그때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조금 기분이 좀 뭐 뭔가 좀 센치해졌습니다.
0: 아니 요즘에는 또 이 벚꽃철이잖아요. 네, 정말 네네. 소풍 가듯 네? 이렇게 인생을 네.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 부산 네네. 빵집 하이틴스타 있어요. 성환이라고.
4: 아, 그럼요. 제가 성환 씨 정말 저 좋아하죠.
1: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 추가열 씨가 우리 성환 네. 씨한테 어우 기자 잘 친다. 한번

0: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는데 저분이.
1: 당연히 그랬고요. 네. 아름다워라 이 노래 말고 그 전에 부르셨던 노래 있죠, 성환 씨?
0: 네, 모르겠네.
1: 예, 모르겠네. 제가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여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아주 자주 틀곤 했었고요.
2: 네.
1: 성환 씨는 포크 쪽에서 좀 키워야 될 인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거든요.
0: 고맙다 그래.
1: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나도 추가 선배님 노래 할 건데 아, 괜히 나탈리 해가지고.
2: 나는 좀 나탈리 너무 좋아요 그러면. 추가할 시 연결된 김에 저기 앞으로 저 어떻게 계획이 뭐예요? 지금 일단은 쉬셔야 되고 일단은 네, 저 일단 대충 쉬고 나서 TV에서 네네. 허리케인 라디오 좀 나와줘.
1: 아 형님 뵙고 싶어서 가겠습니다.
2: 그래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저 저작권 협회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뭐 한 2-3천씩 보내줘가지고 응? 살림살이에 너무 보탬이 됐어.
1: 네? 예, 작업도 같이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네. 하시고 그 다음에.
2: 아 근데 이번 달엔 천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1: 네? 아 그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2: 들어야 되는데 천밖에 안 들어왔어.
0: 천원 얘기는 천원.
2: 그럼 조용해. 알았어. 자 그러면 추가열 씨.
1: 네.
2: 자, 여기서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좀 고맙습니다. 들어보시고. 성환 네네. 씨도 지금 추가열 씨 노래를
0: 그래야겠네요.
1: 해보겠대요. 아, 너무 예뻐요.
0: 아니 제가 네 그러면 저도 추가 좀
2: 어떤 노래 해볼래요 그러면?
0: 소풍 같은 인생을 하셨으니까 네. 조금 멀리 떠나는 여수행이라는 노래
2: 여수행
0: 최근에
2: 좋지.
0: 최근에 나온 노래.
2: 여수행 예, 예. 그 친구가 여수행하는데 예, 예.
0: 제가 자신은 없지만
2: 걔 만나면은 네. 이것저것 묻고 따지잖아. 예.
0: 네 거도 내 거도 안 따져서 좋다는
2: 그런
0: 네.
2: 노래야. 여수행.
0: 아 그걸 원작자한테 한번 물어보지.
2: 내가 다 알아. 네? 내가 다.
0: 추가열님
2: 저기 추 회장님.
1: 네네.
2: 자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자, 송환이 부르는 추가열의 노래 여수행 한번 감상하면서 목적지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 추가열 회장과 갑자기 또 인터뷰를 해봤고요. 네, 조만간 나와주시겠습니다. 송환 씨가 그러면 추가열의 여수행. 자, 라이브로 맞고 찾았어요? 듣겠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아유, 땀나네요.
2: 그러다 또 원작자가 지금
1: 듣고 계신다.
2: 이동 중에
0: 심사위원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니까 좀 긴장. 물 마시는 거 봐. 아, 상환이가 웬만하면 저런 거 안 하는데 긴장됐나 봐. 얼굴 빨개지고 네.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2: 추하열 씨가 네. 아까 뭐 기타 잘 친다고 칭찬했는데 네. 노래 잘못하면 이제 안 보는 거야.
0: 아니 근데 여수까지 몇 시간 걸리냐고 김태발 씨한테 물어봤더니 노래 네. 부르다 말고 그 대답을.
1: 아니 제가 노래 부르다가 진짜 여수를 가고 싶은.
3: 어 맞아요. 이 노래 부르기 여수
1: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머, 참으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2: 그랬구나.
1: 그래서 제가 속으로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0: 근데 KTX 타고 2시간 더 걸릴 텐데 여수까지.
3: 2시간 3시간 가까이 걸려요.
1: 아, 그래요?
2: 지금 자세한 건 따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다나 선생께서, 헛! 성환 진영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TBS에서 알게 되네요. 그동안 누군지 몰랐는데.
0: 네. 아유, 자, TBS 네. 허리케인 라디오가 야심찬 기획으로 두 가수를 발굴한 거야.
2: 어, 야심찬 겁니다.
0: 부산 빵집.
3: 부산 빵집.
0: 하이틴 스타.
1: 아, 이거 좀 오래 가겠네.
0: 아, 이걸로 가는 아니, 거야.
3: 탑건에서 지금.
0: 그때부터 가죽장바 입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1: 아, 탑건.
0: 탐 크루즈 흉내를 내고.
1: 탑건에서 좋았는데. 갑자기 빵집으로 강등되는 바람.
0: 아, 부산 빵집. 하이틴 스타에서 탑건 네. 주인공으로 네, 간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아니, 개천에서 욕나는 거지. 예, 예, 갑자기 욕나냐.
2: 동아씨, 예. 네? 예. 요거 한 2주만 견디면 돼. 2주만.
0: 하여튼, 하이틴 스타하고 피아니스트 겸 가수 진영씨입니다. 네.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발굴한 두 스타입니다.
2: 네. 안정호 TV에서 성환님. 아까 그 진영 씨 미스 트롯 폭포 네. 안 나가셨냐 그분이시네.
3: 네, 그분인데.
2: 성환님의 네. 나탈리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성환님도 미스 트롯 포 뭐야 다 돌아가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나가야 돼 지금. 미스 트롯 포 나가면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일전에 19 형님과 인터뷰했던 도정기 수준입니다. 네.
0: 도정기 그 쌀 그 찢는 그 기사님 기억이 나. 몇 년 전에 한번 토론 저기 TV 자 전화 연결한 적이 있었어요.
2: 안정원님 일구행기도 도정 좀 해줘요. 좀 이렇게 겉에 2894님께서 어머머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사리에 와 있는데 어 여긴 벚꽃이 만발입니다. 두 분 노래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0: 그렇구나. 예.
3: 너무 좋으시겠다.
0: 참 TBS가 좀 여건이 되면 이런 미사리 벚꽃의 분위기 여기다가 인조 벚꽃이라도 갖다 놓고 그럴 텐데. 네, 네. 뭐 있어야지 내놓지.
2: 제가 예? 오늘 집 근처에 많이 펴 있으니까 예. 꺾어서 올게요.
3: 꺾으면 안 되지.
0: 자 이제 벌써 46분입니다. 네 타임으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노래 두 분 노래 더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진영 씨 신청곡으로 자 또 어떤 곡들이 올라왔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제가 아까도 문자들을 읽어드렸는데 진영 씨는 특히 유별리 유달리도 최진희 씨 노래가 많이 들어와요. 아, 저번에 네. 뭐 범범 범범범범범 그거 나온 이후로부터
3: 밤이야 뱀이에요.
2: 뭐 아무거나 해 바쁜데 최진희 씨 네. 노래 그 카페에서란 노래가
3: 카페에서.
2: 있어요.
3: 아 요즘에 진짜 또 커피 마시기 좋은 계절이죠. 카페 좋은데 네. 벚꽃 피 네.
1: 아, 좋다.
3: 미사리.
2: 그 노래 가능하시겠습니까?
3: 네. 어, 그럼요.
2: 네, 그럼 네. 그 노래 좀 부탁드린다고.
3: 아, 네네.
0: 그러면 악보를 좀 찾으시고.
2: 네.
0: 어떻게 그 하는 거지, 카페에서?
2: 카페에서? 네.
1: 나 혼자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있어요. 맞아, 맞아. 역시 성환이야. 있어도. 내가 앞으로 여기 김태발이 보고 물어볼 게 아니라 성환이한테 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2: 범범.
0: 찾았어요?
3: 네네.
0: 자, 피아니스트 겸 가수.

0: 좋습니다. 네.
1: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맙소사님께서.
1: 여보세요. 뭘 하는데 휴대폰을 켜놓고 뭐 하는 거야?
2: 맙소사님께서.
1: 너 유튜브 하냐, 지금 이걸로? 유튜브 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 하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게. 네,
2: 유튜브
1: 하네. 이거나 저 사회나 제대로 해야지.
2: 맙소사님께서 사회자 웃기는 분이네요. 웃기는 사람이 최고예요.
1: 너.
2: 예. 네. 아니, 일구형들이 웃기되는 거예요. 네. 제가 웃기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1: 자, 어쨌든, 자,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성환 씨한테 신청곡 뭐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뭐 맛보기로 할 수 있는 거 잠깐.
2: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나훈아 씨 곡이 왔는데. 네. 아시는 노래 중에 나오나. 예, 예. 그 한 10초로.
3: 예, 예. 맛보기로. 맛보기로.
2: 제가 원하는 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네네.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짧게, 짧게.
3: 아, 그래요?
2: 나훈아 씨의 노래들 아는 거 있으세요?
1: 너무 많은 노래를 다 어떻게
2: 해. 아니, 많이 하시니까.
4: 돌담길 돌아서면.
2: 됐어, 다음 또 아시는 거.
1: 최근 걸로 해, 옛날 거만.
4: 대동강아.
3: 뭐 이런 것들.
2: 또,
1: 흥시.
4: 잊으라 했는데.
2: 그렇지. 아, 지금 원하는 게 안 나오는데.
1: 흥시 해봐, 흥시.
4: 생각이 난다.
1: 아니, 아, 왜 하다 말어, 이 사람아. 홍시.
3: 아, 저기 자꾸 고개를.
2: 지금 주신 곡이 안 나오고 있어.
1: 남자 인생. 네? 남자 인생.
4: 어두.
1: 야, 진짜 잘한다. 성환이 최고다.
2: 자, 고 네 곡 중에서, 네. 애정이 꽃피던 시절을 부탁드립니다. 어? 안 나오네, 노래가. 이거 지금 신청곡 온 게.
1: 애정이 꽃피던 시절.
3: 맛보기로요?
2: 아니, 맛보기로 말고, 끝까지 왕곡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왕곡.
1: 괜찮습니까? 지금 저 52분이니까, 네, 이게 마지막 곡이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악보 찾으세요. 자,
3: 여기. 아, 요 노래는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1: 그냥 아, 그래요? 그냥 해도 돼. 아, 자,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성환 씨의 이,
2: 애정이 꽃피던 시절.
1: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오늘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 끝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성환 씨, 진영 씨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얘기하세요.
2: 저 소개할 때 이렇게 고맙다고 할 때 머뭇거리세요.
1: 자, 애정이 꽃피던 시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7.9도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직 방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구간 내 1차로에서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리고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양방면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멀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면 금호분기점 부근 2, 3,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사고 후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대구에서부터 2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대전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플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필름 시작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회찬입니다.
1: 시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오늘 저희는 개봉 영화 말고 좀 특별한 영화로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 영화가 왜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름이기도 하고 공포영화랑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뭔가 딱 이 영화를 저는 정했을 때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옛날 한국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뭔가 이런 또 아름답고 슬픈 공포 영화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영화를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김지훈 감독님의 장화홍련입니다. 저희가 재밌는 게 저희 팟캐스트 통틀어서 가장 많이 다룬 한국 영화 감독님이 누군고 하니 박찬욱 감독님도 아니고 이창동 감독님도 아니고 김지훈 감독님입니다.
1: 와, 저희가 진짜요?
3: 수빈님의 최애 영화로 달콤한 인생을 얘기했었고 또 각자의 코미디 영화 특집했을 때 전수빈 감독님이 반칙왕을 가져오셨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영화입니다.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 한국 영화 감독님은 김지훈 감독님이 또 처음이라 어떻게 또 놈놈놈도 한번 언젠가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질문으로는 저는 사실 이 장화홍련 영화에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 가장 공포를 느끼냐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0: 고백하고 시작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뭐 귀신이 무섭다, 뭐 모기가 무섭다, 뱀이 무섭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근원적인 공포. 그러니까 이런 소재로 공포영화를 만들었을 때 내가 좀 많이 몰입할 것 같다. 그런 순간이 있는지,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지 한번 먼저 다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0: 네.
1: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리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0: 부러워. 건강하다.
1: 대단하다,
0: 네, 저는
1: 건강해. 그
0: 건강하다.
1: 깊은 생각을 좀 하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0: 좋아요.
1: 네, 이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제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고요.
0: 네.
1: 하나를 꼽자면 뭔가 제자리에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안
0: 네네.
1: 좋아하는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딱히 공포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제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0: 오랫동안 녹음을 하면서 유진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도 공포라기보다는 유진님을 더 움직이게
1: 맞아. 약간
0: 만드는,
1: 동력 같은
0: 네,
1: 느낌?
0: 맞아요. 동력 같은 느낌이죠. 저가 이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특히 요즘 나이 드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 나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몇 년생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자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내가 딱히 나아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오히려 더 미성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뭔가 이것도 약간 사회의 압박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안 그래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뭔가 그런 거를 더 따지니까 오히려 약간 정체가 되더라고요. 도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그런 게 요즘 저의 수많은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생각이 많아서요.
2: 저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0: 네.
2: 뭔가 불안과 공포가 좀늘 저랑 함께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건 원래 함께하는 거구나라고 좀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미래는 늘좀 저한테 기대가 있을 때도 있고 좀 불안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알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저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끼고 있구나를 좀 느껴요. 약간 소속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길을 좀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서 회사를 나온 거긴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공포도 있고 좀 혼자 한다는 또 되게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하는 게좀제 성격에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것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내 삶을 혼자 좀 꾸려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소속되지 않는다는 기분이 조금 공포로 다가와요. 그래서 소속되고 싶나 물으면은 되고 싶으면서도 아닌 그런 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어가지고 요즘 조금 고민이 있는데 그 소속되지 않았을 때 결국 뭐 저는 어디든 소속이 돼 있긴 하죠. 뭐 가족 구성원이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있고 이렇게 뭐 퍼스널 필름을 같이 하는 어떤 이런 소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일 커리어 혹은 어떤 생계로서 소속되지 않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담이지만 장화홍련 시작하고 초반에 약간 양옥집 같은 거 나올 때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아 역시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런 정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고평하겠거니 했다가
1: 뒤에 진짜 무서워서
0: 근데 그런 게
1: 요령도
0: 진짜
2: 재밌지
0: 나온다는 걸 깨닫고
2: 않아요? 약간 그런 시도가 공포영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흉흉한 폐가가
0: 네.
2: 아니라
1: 맞아
2: 그냥
1: 맞아.
2: 가정집 따뜻해 보이고
0: 그렇죠.
2: 아기자기한 가정집이 무서울 때
0: 네.
2: 그리고 왜 미드소마 같은 것도 밤이 아니라
1: 그러니까
2: 그냥
1: 대낮이잖아요.
2: 대낮만 펼쳐지는데도 무서울 수 있구나를 좀 이렇게 영화적으로 보여줄 때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수연과 수미 자매가 그 손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무슨 선착장 같은 데서
1: 약간
0: 가잖아요.
1: 나루토? 네.
0: 네. 그게 마지막 따뜻한 빛일지는 몰랐지.
1: 그니까.
0: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이야기는

0: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감독님의 퍼스널 필름 세 번째 영화,
1: 언제 한번
0: 장화홍련,
1: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감독님 보면 좀 무서워서 아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0: 입담이 되게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으로요. 우선 장화홍련 이야기 줄거리 설명을 해야겠죠. 이 영화는 그 일본식 목재 가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양옥 가옥에 김갑수가 연기한 아빠, 그리고 자매 수미와 수연을 각각 연기한 임수정과 문근영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집 안에는 새어머니로 추정되는 염정화 배우가 연기한 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이제 막 아이들에게 은근 너희를 위해서 뭐 밥을 차려놨다. 얼른 준비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 은주를 바라보는 수미와 수연은 약간의 떨떠름한 느낌이죠. 당연히 새어머니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김갑수에 비해서 젊은 나이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혼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수미와 수연에게는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더첫 장면으로 돌아가면 수미가 웬 정신병동 같은 곳에 추정을 내는 그러니까 흰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정신과 병원 의사와 상담하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를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데 저희가 뭐 분명히 사전 정보로 배우를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실루엣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수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전이 기억나냐 뭐 알고 있는 거다 말해봐라라고 하지만 수미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게 이 영화의 진짜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장화홍련은 수미, 수연, 은주 그리고 김갑수가 연기한 아버님이 집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집안은 모든 공평화가 클리셰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매를 포함한 가족 사이가 분명히 문제가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고 환영과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미와 수연 그리고 은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가 차차 드러나고 그 끝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진실이 숨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줄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영화의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조던필 감독이 겟 아웃 다음 영화가 어스였잖아요. 어스가 가족 영화인데
1: 그쵸.
0: 말하자면 그렇죠?
1: 저 표정 뭐야? 가족 영화죠.
0: 어스도
1: 가족이 두
0: 두
1: 개나
0: 명의
1: 나오고,
0: 자식과
1: 장화홍련도 가족
0: 부모
1: 영화예요. 가족
0: 이야기죠.
1: 영화죠.
0: 그래서 장화홍련도 가족 영화죠. 그래서 어스 촬영 당시 그 주연을 맡은 루피탑 니옹에게 추천한 공포영화 10편 중한 편이 장화홍련입니다. 그것도 좀
1: 오.
0: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1: 다른 나우편도 궁금하다. 찾아봐야 돼.
0: 네. 그리고 올드보이 또 리메이크가 돼서 사실 굉장히 흥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화홍련도 엄연히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안나와 알렉스 두 자매 이야기로 국내에 소개되었고, 뭐, 평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실패한
1: 그러니까 근데
0: 영화.
1: 저는 장화홍련
0: 네.
1: 좀 한국적인 정서도 있는 것
0: 맞아,
1: 같아요.
0: 맞아. 네. 왜냐면 안나와 알렉스 두 자매 이야기를 제가 스틸컷으로 봤는데, 너무 그냥 한국적인 색채가 아예 없던데요. 그냥 흑백에 어두운 바깥에 여자 주인공 두 명의 소복을 입고 있는 게 끝인데, 그게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옥집의 벽지의 그 미감부터 시작해서 되게 아름다운 영화인데, 뭔가 스틸컷을 보니까 평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패한 리메이크 한국 영화 사례로도 이 영화가 꼽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한국은 뭐 장화홍련 뭐 콩쥐팥쥐를 비롯해서 새엄마와
0: 그니까
1: 이
0: 맞아요.
1: 딸들의 갈등은
0: 그
1: 되게 한국적이라고
0: 정서가
1: 저는
0: 그렇죠.
1: 생각하거든요.
0: 그렇겠다.
1: 해외는
0: 네.
1: 새엄마가 너무 많잖아요.
0: 오히려
1: 재혼이
0: 그
1: 너무
0: 재혼이 너무
1: 쉽잖아.
0: 네. 그
1: 일반적이어가지고.
0: 아, 새엄마가 너무
1: 네, 그
0: 많았어.
1: 스텝 페어런츠가 이렇게 갈구는 이야기
0: 네.
1: 자체가 성립하기가 좀
0: 네.
1: 어렵죠. 너무 많아서.
0: 네.
1: 그래서 이 약간 한의 정서처럼 그런
0: 그니까
1: 정서가 있다고
0: 나
1: 생각을
0: 저도 그렇게
1: 해요.
0: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장화홍련이 예전 장화홍련 전에 떠나서 이 영화만의 정서가

0: 한국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약간 직설적이라기보단 돌려돌려 말하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장화홍련 영화에서. 그리고 장화홍련이 개봉했을 때, 유명 영화 잡지를 포함한 평론계의 반응이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대중의 반응은 2003년 당시에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본 영화거든요. 대중적으로는 너무너무 성공한 거죠. 이 기록을 20년이 지나 살묵지가 공포영화 역대 관객수를 뛰어넘었을 정도로 또 파면은 공포영화로 라벨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인데 평론계 쪽에서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 재밌는 게 김지훈 감독님의 전작이 반치광이었어서 그 사이에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되게 거하게 실패를 한 다음이라 되게 이 영화의 어떤 부분, 특히 마지막을 반칙이라고 칭하면서 공포영화가 될수 있었던 영화를 공포영화 장르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신에 약간 반칙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은 채 어떤 정신병에 갇힌 이야기로만 정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특히 영화 안에서 이제 수연이 생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두고도 뭔가 약간 남성 감독의 시선이 너무 중심이 돼서 욕망이 너무 우선된 것 같다. 뭐 그런 평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평론계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잡지에서 2000년대 한국 영화 1위로 뽑히기도 한 영화고요. 여러모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래서 흥행을 떠나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영화가 또 장화홍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
1: 그때 당시 2003년도는 반전을 반칙이라고 불렀나요?
2: 그러게요.
0: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90년대 후반에 또 식스센스라던가 그런 영화들이
1: 그러니까 이미
0: 있었으니까.
1: 그때부터 사실 반전은 영화에서
0: 네.
1: 반전을 쓰는 건 되게 뭔가 하나의 좀
2: 그러니까.
1: 기술로 좀
0: 네.
1: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0: 이 기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약간 기술 점수는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뭔가 이 영화 전체의 완성도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아니, 안 그랬으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2: 맞아.
0: 그래서
2: 저도 그런
0: 에센스가 여기 있지 않나.
2: 그 내용이 없었으면
0: 네.
2: 그냥 가족 공포 영화 뭐 예쁘게 만든 그냥 그 정도였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시간 서사로 나열할 순또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0: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준 반칙, 그 트릭이 설득력이 있는 게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 힌트들이 나와요.
1: 맞아요.
0: 예를 들면 뭐 특정 장면에서 어떤 인물을 일부러 비춰주지 않는다던가 멀쩡한 대화 장면인데 그런 방식으로
1: 그리고 약간
0: 사용되죠.
1: 수미의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것들이
0: 네.
1: 이렇게 컷컷으로 나오잖아요. 막 어느 순간 하고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0: 맞아요,
1: 떠오르는
0: 맞아요.
1: 것들. 그런 게다 저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제가 잠깐 놀랐던 것은 2003년도 개봉 영화를 잠깐 쳐봤거든요.
0: 네.
1: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장화홍련, 실미도,
0: 야.
1: 동갑내기 과외하기, 지구를 지켜라 이런
0: 진짜
1: 것들이거든요.
0: 뉴 에라였네요.
2: 그니까.
1: 이런 영화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어떤
0: 네.
1: 평가일지 않을까라는
2: 그럴 수도
1: 생각도
0: 있겠네요.
1: 순간적으로.
0: 있겠다.
1: 실미도는 또 천만 영화였잖아요,
0: 네.
1: 당시에.
0: 아, 그래. 흥행할 거면 천만을 하고 잘 만들 거면 살인의 추억을 만들어라. 이런 게 미션이었을까요? 너무
1: 와,
0: 어렵다.
1: 2003년도
2: 라인업이 진짜
0: 그러네요.
2: 쟁쟁하다.
0: 그러니까요.
1: 뭐 그런 지금 찾아봤다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0: 유진님은 어떠세요? 이런 지적들이. 뭐, 여성에 관한 주인공을 다루었던 점이 오히려 약간 안 좋게 보게 된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2: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1: 저도요.
2: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이 비평의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생리를 하는 게 나온다고 불쾌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생리를 하는 어린 여자애를 좀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 자체도 어쨌든 이 공포.

0: 독보적인 그 서사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약간 힌트 같은 거잖아요. 네.
1: 힌트잖아요.
0: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영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이 영화의 그 반전을 모르고 처음 봤었을 때는 그냥 에 이게 우연히 뭐
1: 같은
0: 우연히 일치다
1: 그리고
0: 이 사이 안 좋은 세 명이 생리 날짜가 같다니 되게 신기하네 이랬거든요 그냥
1: 오히려 되게 소름 끼치는 좀 공포영화의 포인트가 또 그때 말하는 그 염정아 배우의 은주가 되게 어쩜
0: 맞아
1: 나랑
0: 맞아
1: 날짜도
0: 맞아
1: 똑같니?
0: 맞아 맞아
1: 그래가지고 오히려 소름 끼치는
0: 맞아 맞아
1: 거예요.
0: 그래서 진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다가 이제 뒤에 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면서 네.
1: 아,
0: 그래서
1: 그게
0: 그랬구나.
1: 그거였구나.
0: 이런 장치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는 딱히 막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 그 평은 좀, 굉장히, 단순한,
0: 그니까.
1: 평이라고 생각한 게, 남성 감독이 생리를 언급하면 잘못된 것인가.
0: 그니까. 저는
1: 그게
0: 안 하는 게
1: 뭔가,
0: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1: 뭔가 김지훈 감독님들의 전작과 연관지어서 그런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건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요즘 든 생각은,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이 현상들이 전부 어떤 정신에 의한 후유증이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어떤
1: 제가
0: 트라우마로
1: 홍련이.
0: 인한 그런 해리성 정체성 장애?
1: 이건 애프터선 얘기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애프터선이 2000년대에 나왔으면 과연 이렇게 이해를 받았을까라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어디서 봤어서. 마찬가지로 이 장화홍련의 이야기의 어떤 정신병적인 측면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0: 그러게요.
1: 그런
0: 지금보다
1: 생각도
0: 좀더
1: 듭니다.
0: 그쵸. 이야기가 덜 됐었을 거죠.
1: 맞아요. 근데 이 영화 사실 음악만으로 이미 끝난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1: 오프닝 때그 음악 듣자마자, 와, 이거 여기였구나.
0: 저도요.
1: 이 생각
0: 그니까 이
1: 들면서.
0: 차라 이게 이 영화를 안 보면 이 음악이 이 영화에 나왔구나 이게 매칭이
1: 맞아요.
0: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더 나올 때 그리고
1: 걸음을
0: 이
1: 걸을 때.
0: 네, 이 노래의 제목을 알게 됐을 때그 영화가 완전 다르게 보이잖아요.
1: 이 노래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죠. 이게 진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서를 확
0: 그리고
1: 휘어잡는
0: 보통
1: 음악이었어요.
0: 공포영화 스코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소름 끼치고 날카롭고
1: 맞아요.
0: 아니면은 사운드 디자인도 되게 어떤 포인트에서 되게 좀 깜짝 놀래키는 점프스케어적인 음악이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걸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왈츠 박자거든요. 뜬뜻뜬뜻뜻 왈츠 박자거든요. 그런 게 공포영화에 깔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게 공포를 극대화시킨다보다는 서정성, 이 영화가 가진 그런 슬픔이나 서정성에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1: 그리고 지금 막 생각이 든 거는 뭔가 이런 공포영화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무슨 귀신을 씌웠다 이런 설정이 제일 뭐랄까요 좀 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화홍련은 사실 무언가에 씌웠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빙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화홍련은 그런 점에서 더 연출이 중요했던 영화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배우 얘기 잠깐 할까요? 사실
0: 안
1: 임수정
0: 하고 넘어갈
1: 배우와
0: 수
1: 문근영
0: 없죠.
1: 배우는 사실상 거의 신인이나 진배 없고, 저는 장화홍련의 염정아 배우님이 너무 너무 너무
0: 백미입니다.
1: 너무 너무
0: 잘해.
1: 좋아요. 진짜 진심으로 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정아 배우님이 연기가 너무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은주가 자기 동생 부부를 데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주가 동생의 치부를 약간 드러낼 수 있는 약간 좀 민망한 이야기를 너 그때 어릴 때
0: 그랬잖아,
1: 그랬잖아
0: 막 이러면서.
1: 식으로 되게 유난히 신나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활기가 마냥 명랑하게만 들리진 않죠. 좀 섬뜩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 보는 내내 와 저거 어떻게 연기했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 좀 연기가 좋으신 게 있었을까요? 저는 임수정 배우님의 연기한 수미는 그냥 혼자서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순간만으로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0: 이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저는 이 염정아 배우 연기가 진짜 그 약간 상상하던 계모의 그 캐릭터잖아요. 이 운주라는 캐릭터가.
2: 그쵸, 그쵸.
1: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2: 네.
1: 염정아 배우가 사실은 되게 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2: 네.
1: 근데 이렇게 날카로운 그 성격을 잘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세 조합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2: 아, 그리고 염정아 배우님이랑 임수정 배우님이 붙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전우치의 그
1: 그니까요.
2: 스타와 이 사람 매니저가 되는 거구나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0: 이게
2: 신기하다.
0: 예전 영화를 보는 묘미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재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죠. 전 수연이 잠을 못 자서인가 수미 방에 와서 같이 잠드는 장면도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는 그두 사람이 덮고 있는 이불을 보여주면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바람에 흩날리는 흰 커튼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0: 이 영화의 이야기의 구조가 사실 저는 제일 이전 이후 영화에 되게 많은 영향을 되게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 읽어주신 그 영화 잡지의 평들도 사실 그 반칙이라고 말한 부분이 이 영화의 구조를 결국은 꼬집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위 말해서 반전이잖아요.
2: 맞아요. 네.
0: 우리가 몇십 분 동안 봐온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이런 부분? 결국 지금 이야기 구조를 꺼낸 것이 이제 이 장화홍련의 진정한 공포가 사실은 그 자는 방에서 튀어나온 귀신이나 어떤
2: 싱크대
0: 싱크대
2: 밑에
0: 밑에 있는
2: 있는
0: 귀신이 아니라
2: 맞아요.
0: 결국은, 사람, 즉, 수미가 느끼는 그런 죄의식에서 만들어낸 공포잖아요. 그래서 이
2: 네.
0: 영화에서 수미는 사실 해리성 장애,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환자였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가 이 반전이 이랬다고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사실 이것은 수미의 주관적인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그 주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관객들을 이렇게 유도해서 저런 일을 겪었다. 계모한테 저런 시달림을 받았고 저런 괴롭힘을 당했고 뭔가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수미가 자신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죄책감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만들어낸 수미의 모든 환영이었다.
2: 맞아요.
1: 사실은
2: 네.
1: 수연이 죽었었고 근데 그 죽은 게 일정 부분은 수미의 책임이었던 건데 수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자기 동생인 수연이 살아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2: 그래서 양옥집에 온 것도 사실 수미랑 아빠 둘밖에 없었던 거고요. 수연은 없었던 거고,
0: 그쵸.
2: 집안에도
0: 결국 그
2: 운주가 없었던 거죠.
0: 집에 온 것도
2: 네.
0: 아빠가 이 수미의 병을 좀 완화시키려고 데리고
2: 네.
0: 온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게 더 극대화가 된
2: 그쵸. 거기에
0: 거였었죠.
2: 왔다고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0: 뭔가 하나의 좀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인데 그런
2: 네.
0: 아빠의 의도였을 것 같아요.
2: 네.
0: 집에 와서 좀 회복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왜 이제 중간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 전화
2: 네.
0: 통화를 아마 은주랑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어때 어때 하고 상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두 장면 정도 나오는데 그런 의도였지만 결국은 조금 더그 모든 기억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꾸는 좀 계기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전이 되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게짠 사실은 이거였지 니네 속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반전 뒤에 되게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2: 네, 그걸 먼저 보여줬으면 아마 이 영화에 대한 감흥이 완전히 꺾였을 것 같고, 그 원인이 된 사건을 먼저 보여줬을 때, 결국 이 영화의 어떤 그 반전이 보여지기 전의 매력은, 그러니까 다들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서로의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0: 그 원인을, 사실 그 원인이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 집안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그 자체로 공포스러워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안달복달 하면서 보게 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될 때, 이제 염정아 배우가 연기한 은주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장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과거에서 내가 저질렀던 것들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은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면 그게 수미의 발언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슬퍼지는 거죠. 은주가 결국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빌려서 혹은 자기를 둘러싼 가상인물을 새로 만듦으로써 극복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슬픔인 거잖아요, 죄책감과. 거기서 오는 여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근데 약간 얘기 나누고 싶은 좀 저한테 의문이었던 지점? 의문이라기보단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이제 동생 수연이 장롱에 깔리잖아요. 그
2: 네.
1: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냐면 친모가 자살한 그 장롱에 깔리는 되게 약간 이중적인 비극 정말인데, 그 순간에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사실 새엄마인 은주였잖아요. 근데 은주가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래서였는지 그냥 우선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미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 저는 근데 그냥 놀래서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모른 척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뒤를 돌았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수미가 등장을 해서 어쩌다 보니, 근데 당연히 그 수미한테도 당연히 상황을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서 수미가 되게 날카롭게 굴잖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거의 이, 맞기는 하지만 은주를 그 자기 아빠의 상간녀 취급을 하면서, 네,
1: 긁었지.
2: 사실 진짜 리터럴리 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은주가 마음을 그냥 이게 이렇게 고쳐먹었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죽음을 그냥 묵과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0: 저는 그 은주가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은주가 수미한테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라고
1: 너
0: 물어보잖아요.
1: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2: 네.
1: 맞아, 맞아.
0: 근데 그 대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미에게 깊게 박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은주의 심리로만 생각을 하면, 저는 자기가 느낀 죄책감과 부채감을 그냥 수미한테 넘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미가 어떻게 좀 행동을 착하게 했으면 은주가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은주가 좀 비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도
0: 네,
1: 뭔가
0: 은주가 마냥 착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1: 저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그 순간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놀첫첫 감정은 놀랐겠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동네방에 저라면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필것
2: 그쵸.
1: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가 좀 의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거실 2층에서 마주친 수미에게도 이제 수미가 긁어서 더 오기를 부린 것도 있지만, 그때 말하지 않고 수미는 결국 밖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수미가 자신의 죄책감 플러스 그때 은주가 자신에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말해주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은주의 인격을 되게 날카롭게 자신의 안에서 만들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미가 아, 이 여자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확신은 들진 않지만 조금 더이 상황을 빨리 말해주지 않은 거. 왜냐면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 나오면서 막 걸을 때도 이렇게 2층에서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을 더 빨리 말해줄 수 있었는데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에서 자신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내는 데서 인격이 되게 날카롭고 못된 괴물로 그려졌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되게

0: 연출적이든 연기적이든 신기했던 게, 어쨌거나 이 반전이 밝혀지고,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수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하고, 진짜 은주가 집에 찾아오고, 정신병동에서 은주가 있을 때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말하자면, 수미가 만든 캐릭터라고 앞에 있는 은주를 생각하면 그 앞에 은주에 비해서 너무 캄하고
1: 저는
0: 너무 슬픈
1: 눈꼬리에
0: 표정을
1: 올라감
0: 짓고
1: 정도가 되게 각도가
0: 맞아요.
1: 다른
0: 네.
1: 느낌이었어요.
0: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1: 스펙트럼이,
0: 그니까요.
1: 영정아
0: 네.
1: 배우님의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와.
0: 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연출의 목도 있었겠죠. 여러모로 참 신기했습니다.
2: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공포 영화인지 몰랐거든요.
0: 어머나.
1: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알고 보신 거예요?
0: 포스터에 나름
2: 아니, 그냥
0: 그게
2: 포스터가
0: 있잖아요.
2: 그렇게 있긴 한데 약간 그냥 좀 잔혹한
1: 잔혹동화
2: 스릴러물?
1: 또 여기?
2: 잔혹동화? 네네네. 그냥 그 정도라고 그냥 좀 피폐한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 네.
2: 저는 이거를 친구랑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랑 교내 도서관에 있는 그 DVD 같은 걸로 봤었는데 친구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영상 자료본처럼 혼자 가면은 그냥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두 명이 가면 넓은 소파 자리에 그 TV 모니터를 줘서 되게 그큰 화질로 보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친구가 동행인이 필요했던 거죠. 절 속인 거예요. 제가 공포 영화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배우 이름만 세명 말해줬던 것 같아요. 염정아랑 임수정이랑 문근영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냥 뭐,
1: 안볼 이유가
2: 네,
1: 없죠. 안볼 이유가
2: 안볼 이유가
0: 없죠.
2: 없고, 뭐 제목이
0: 네.
2: 장화홍련이니까, 장화홍련 전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겠거니, 하고 보러 간 거예요. 그 전까진 포스터도 잘 몰랐단 말이죠. 그 잔인한 포스터 이미지를.
0: 네.
2: 그래서 보는데, 이게 뭔가 너무 묘한 거예요. 앞에가 너무, 너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냐. 이러고 보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점프 스케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기겁을 했다가 이제 그 엔딩을 보고 진짜 벙 쪘던 기억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유명한, 그 반전이 유명한 영화들 중에서도 거기 안에 장화홍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저도
0: 그렇죠.
1: 동의합니다.
0: 많이 언급이 안 되는
2: 많이 언급이 안
0: 느낌이죠.
2: 되는데
0: 네.
2: 그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그 영화의 엔딩 곡을 듣고 이 영화의 그 스토리랑 앞에 부분을 다시 곱씹어 봤을 때의 그 소름 끼침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 정말 웰메이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2: 너무 무섭지만
1: 그런 영화를 제가 좋아하나 봐요. 이제 또
0: 네.
1: 컨택트인데 컨택트를 보면은 드니 빌레벨 컨택트를 보면은 이거 보고 나서 한번더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왜냐면은 저이
0: 그쵸.
1: 시간의 개념이 이거였다고 그럼
0: 네.
1: 다시 보면
0: 맞아, 맞아.
1: 달라지는 영화잖아요. 저는 장화홍련도 극과여가지고 이걸 한번 보고 아 이런 거였어? 충격받고 다시 볼때 이제 다른 것들이
2: 그쵸.
1: 보이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참 신기한데, 신기한 게 처음에 정신병동으로 보이는 데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거의 의심
2: 그쵸.
1: 없이,
2: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보잖아요,
1: 보지
2: 뒤에를.
1: 못하고, 이 계모와 수미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보게 되다가 또한번좀 심지어 보여줬음에도
2: 맞아.
1: 불구하고 쉽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냥 회상이겠거니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1: 저는 뭔가, 아, 이 사건으로 인해 얘가 안
0: 네.
1: 좋아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그 결과라고 생각을
2: 맞아, 맞아,
1: 못했던 것
0: 맞아.
1: 같아요.
0: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약간 설명이 안 되어서 섬뜩한 부분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장면이었어? 싶은 장면들이
2: 맞아,
0: 좀
2: 맞아.
0: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좀 뭐지? 싶었던 장면이 이제 은주랑 수미랑 수연이랑 아버님이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뭐 은주가 약간 어머님으로서의 새어머니로서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김갑수가 연기한 남편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알약 두 개를 은주 앞에 두고
1: 맞아요.
0: 먹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물론 은주가 뭐 자기 자식에게 너무 많이 성을 내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약만 먹으라고 하고 툭 나가는 게 그 순간에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은주가 뭐 수미가 상상한 어떤 형태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도 그냥 은주한테도 너무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은주도 되게 비록 뭐 새어머니로 있지만 뭐 어쨌거나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딸들에게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뭐 자기가 키우던 뭐 새도 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고 그래서 저는 은주에게도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은주와 수연 모두 수미가 상상한 어떤 본체라는 점이 밝혀졌을 때 맞아요. 이세 명의 고통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 저는 이걸 볼때 앞부분이 되게 툭툭 끊겨 있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0: 네.
2: 왜냐면은 뭐 무서운 장면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아무 일이 없었던 척 그냥 그 다음날 아침으로 뭐 전환이 된다거나 이렇게 뭐 집에 계속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다가 그 정체가 뭐였는지는 이게 안 보여주고 그냥 또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좀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처음 볼 때. 근데 그거 자체가 진짜 이 영화의 하나의 그이 엔딩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이 수미의 상상이었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이 기상천외한 일들에 대한 그 해석이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 끝까지 보고 나서의 그, 와, 진짜 이런 걸 하려고 앞에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이 영화 연출적으로도 네 명이 같이 있는 경우가 사실 초반 식사할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어느 한 장면에서 그 은주와 수미가 신경질적으로 싸우고 있다가 그 뒤늦게 수미에게 수연이 붙고 은주에게 뭐 아버님이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되게 그이 관계가 찢어져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는 듯한 장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벽지 포함해서요. 벽지도 사실 너무 아름다웠고,
1: 맞아요.
0: 네.
1: 근데 너무 아름답고, 되게 화려한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2: 약간 섬뜩하잖아요, 그게.
0: 맞아요. 네.
1: 약간 메네라 모먼트
2: 맞아.
1: 벽지?
2: 맞아. 약간 헤어질 결심을 보는데 벽지가 그 산이랑 바다랑 합쳐놓은 것처럼 생긴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이 벽지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심란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0: 맞아요.
2: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리고 붉은색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번에
0: 맞아요.
1: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입고 나오는 가디건, 그때
0: 네.
1: 동생의,
2: 맞아요,
1: 동생
2: 맞아요.
1: 수연의 어떤, 그, 당연히 환영이지만 그런 옷, 그 다음에 집안에도 되게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구나. 미술에도 진짜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새삼스럽게 느끼지만. 색채의 대비도 되게 크고.
0: 결국 그 영화 속에서 은주도 혼자 양옥집에 있다가 수연으로 보이는 어떤 형체에 집어 삼켜 먹히는 듯한 장면도 나오지 않나요?
1: 어떤 다음에?
0: 은주가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1: 네네네.
0: 이제 어떤 캐비닛 안에서
1: 네.
0: 어떤 걸 보고 나서 약간 비명을 지르고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장면도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 생각해보면 수연도 영혼으로나마 그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기도
1: 그렇게
0: 하고요.
1: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럼 수미는 수연을 느꼈을까? 아니면 수연을 못 느끼고 자기의 그 상상한 형태로서의 수연을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캐비넷이든 싱크대 밑이든 그 안에 있던 유령은 과연 수미가 상상한 것일까? 아니면 수연의 그 영혼인 걸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좀더 깊어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그 마지막에 트릭이 그 반칙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게 이 영화를 완성시킨 어떤 마지막 기술이
1: 저는
0: 아닐까?
1: 이 구조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아, 그리고 이런 영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뭔가 이렇게 배우들의 신인 시절을 볼수 있으면서도
1: 슬픈 공포.
0: 네,
1: 그니까.
0: 그쵸.
1: 슬픈 공포.
0: 큐어도 사실 수상한 공포죠. 앞에서 말한.
2: 근데 약간 그런 분석 같은 게 많잖아요. 뭔가 이 공포를 콘텐츠로 쓸때 사실은 그 기저에는 누군가의 슬픔이나 트라우마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2: 그럼 그게 이 영화에는 진짜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1: 네,
2: 하거든요.
1: 저. 나 슬픈 공부 좋아하나 봐.
2: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의 공포가 아니라 그게 약간 맥락이 있는 공포물일 때
1: 네.
2: 좀더 와닿는 게
1: 또
2: 있으니까.
1: 이런 공포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추천 받습니다.
2: 제가 거의 안 봐가지고.
0: 저도 거의 못
1: 꼭
0: 봐가지고.
1: 들으시는
2: 저희
1: 청취자,
2: 중에 시아님이 제일 많이 보시기 때문에.
1: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0: 댓글로.
1: 슬픈
0: 네.
1: 공포가 있다면 저에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0: 이게 결국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런 근원적인 공포 같은 거죠. 캐비넷에 있던 귀신이 무섭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 숨어 있는 어떤 영혼이 무서운 게 아니라,
1: 그쵸.
0: 문제, 네.
1: 짓누르는 어떤 죄책감이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과거의 과오 후회가 진짜
0: 네.
1: 공포죠.
0: 공포죠, 사실. 공감이 너무 되죠. 은주의 입을 빌려서 수미가 말한 내가 저지른 잘못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사실 공포스럽죠. 근데 그게 되게 인간적인 공포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장화홍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한국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이 여름에 또 어울리는 공포 영화를 한편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특히 시아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공포 영화를 한번 같이 보고 어떤 게 무서웠을까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될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 결국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는 부분은 슬픔을 느끼는 지점 두려워하는 부분이랑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그런 공포영화를 보면서 그런 그 감정의 체험을 주인공이 대신하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포영화를 저도 팟캐스트 덕분에 보게 되었습니다.
1: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또한번
0: 그러니까요.
1: 들으셔야 되지
0: 그거
1: 않을까
0: 진짜
1: 싶어요.
0: 명곡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1: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안
0: 네.
1: 그래도 좀 되게 좀 애절한 선율이 있는 곡인데 영화를 보시면은 더 이게 거의 눈물과
0: 네.
1: 직결되는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슬픔을 안고 들으실 텐데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퍼스널 필름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여름에 맞게 여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장화홍련 많이 봐주시길
1: 얼마
0: 바라겠고요.
1: 남지 않은 거 맞죠?
0: 네.
2: 이제 시작인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2: 네.
0: 여차저차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절감에 맞는 영화 많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부에

0: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7.4도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있는데요. 일산방면으로 성수대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로 뒤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월드컵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쭉 속도로 못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정릉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마장 램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멀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문이 1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불편하고요. 같은 방면 수안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1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드라마 외과 의사 봉다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의 가슴 한 가운데는 쉼 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에는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른다. 왜 심장이 먹고 피가 식으면 사람은 삶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36.5도라는 숫자는 그저 체온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단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만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뛰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심장의 박동은 건강하게 36.5도의 온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 네, 나선홍의 닥터스는 몇 도 정도 될까요? 네, 오늘은 더우니까 시원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네, 따뜻한 기온을 전해드립니다. 이러면은 아이 뭐야 지금 나선홍 씨 이 더운데 말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다는 거, 36.5도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늦은 밤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은 뒤 바로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습관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어느 정도 소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저절로 생각나는 이것. 하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은 이것.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유식, 2번 야식, 3번 클래식, 4번 최민식. 아, 이거 성대모사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참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성대모사. 네. 자,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게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거 많이들 드시죠? 그 늦은 심야 시간에 네, 라면 같은 거 아니면 뭐 치킨 이런 거 많이들 드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첫 곡이 바뀌었습니까? 아, 가수 이름에 오늘 또 힌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렇게 선곡하면서도 김현식 씨한테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식 사랑 사랑 사랑.

0: 요즘 따라 속이 자주 쓰리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헛기침을 하시거나 밤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설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하나의 질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따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바로 그 병,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과 위식도 역류 질환, 고도 비만 분야의 권위자시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밖에 우리 스태프들이 예술가 한 분이 오셨다고.
1: 아이고.
0: 저에게 네. 소개. 네, 깜짝 놀라서 제가 아까 올라와서 뵈니까 아, 정말 예술을 하시는.

0: 네. 멋지십니다.
1: 제가 사실 어제 당직을 쓰고 지금 병원에 있다가 잠깐 쉬고 네. 나와가지고요. 아. 더 좀 초췌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0: 아, 그 정도가 이 정도시군요. 예.
1: 아, 네.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자주 듣기는.
0: 아, 그러세요? 아, 네. 자, 외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수술대가 생명을 다루는 캔버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생각에 외과의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저 외과라고 그러면 주로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예, 수술이라는 거는 영어의 그 서저리랑 그 같은 그런 어원인데요. 손으로 네.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재주, 네. 손기술, 손기술을 가지고 뭔가 치료를 하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아, 근데
1: 사실은 그 손보다도요.
0: 네. 예,
1: 그 손을 이제 조종하는 그 머리,
0: 그렇죠.
1: 손에
0: 네.
1: 그리고 또 막 떨리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강한 심장.
0: 강한 심장과
1: 강심장. 예. 그게
0: 또 따뜻한
1: 중요한.
0: 마음도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그런 네. 게 중요한 그런 진료과고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주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면 수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고증을 거쳤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엔 아, 이건 정말 실제랑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1: 네. 뭐 있습니다.
0: 네. 네
1: 예, 예.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드라마 보면 이제 수술실에서
0: 네.
1: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예.
1: 심지어는 이렇게 수술 손 소독하고 수술 가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뒤에서 마스크를 누가 이렇게 씌워주는데
0: 아.
1: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0: 아, 그렇군요. 예.
1: 그게 아마 이제 배우들 얼굴이 더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1: 예,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0: 아. 예.
1: 수술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퇴근할 때 이렇게 만나면은 밖에서는 못 알아보고
0: 아,
1: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0: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는 장면도 있던데.
1: 장갑은 예. 예.
0: 아, 그거는 끼워주시나요?
1: 네, 끼워줍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네. 그 수술하는 그 순간순간 아주 네.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네. 시간에 생명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1: 네,
0: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저희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1: 수술실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지휘하고
0: 네.
1: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
0: 오케스트라의 네네. 지휘자처럼 말이죠.
1: 그리고 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실에서
0: 그렇죠.
1: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 보면은
0: 네.
1: 놀라는 게 하나가 사람이 너무 많다.
0: 너무 많다.
1: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운동선수들 경기 네. 그 라커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0: 네네.
1: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0: 그렇군요.
1: 느끼는 분위기는 아마 그런 게 느껴질 네. 것 같습니다.
0: 환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된다. 왜 많이들 나를
1: 네네 그렇죠.
0: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수술적 치료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가만 있어봐. 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대본을 보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이렇게 표현이 되어 네. 있길래 이게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까?
1: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 네.
1: 예.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위식도 역류질환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내용물
0: 네.
1: 뭐 그게 위산일 수도 있고 그냥 먹은 음식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0: 네.
1: 그래서 증상을 뭔가 일으키는 그 상태, 예, 그거를 이제 질병 이름을 붙일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예, 봐서 식도를 봐서
0: 네.
1: 식도가 위산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
0: 네, 네.
1: 예. 그러니까 내시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0: 현재로는 이제 우리가 위 내시경을 봤잖아요. 그럼
1: 네.
0: 내시경으로만 다 이게 그 진찰이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진단은
0: 네.
1: 뭐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그 식도염이 없는 그런 위식도 역류질환도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건 이제 비밀환성 역류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
0: 네.
1: 식도 역류성 식도염은 더 좁은 의미의
0: 네.
1: 질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속쓰림, 신물, 역류, 만성 기침, 목 이물감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러신 분들, 또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박종민 교수님께서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이 수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신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위장과 내과에서 하는 게 수술이 주로 네. 위암 수술, 뭐 비만 대사 수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주요 수술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이 뭐 압도적으로 제일 흔하게 하는 수술이죠. 네. 상부 위장관 수술 중에. 근데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거기서는 위장관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이 바로 이 역류 질환을 수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질환에 있어서 네. 내과적인 치료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적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 치료법을 더 많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요. 예, 수년 전부터 이제 연구에도 결성하고요. 수술도 이렇게 적응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하고
0: 네네.
1: 또 연구 결과도 계속 좀 발표하고 예, 이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또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네. 뭐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0: 네.
1: 예, 뭐 성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근데 요즘 특히 이제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 네.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뭐 식생활입니다.
0: 식생활.
1: 네. 뭐.
0: 네.
1: 야식이라든지.
0: 아, 네. 예,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1: 야식이라든지. 예, 예. 네. 또 이제 기름진 음식. 또 이제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많이.
0: 커피가 그런가요?
1: 커피들 많이 먹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역류질환을 잘 일으키고요.
0: 커피가 역류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 뜨거워서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카페인 자체가.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일으키고요.
0: 그렇군요.
1: 네. 역류질환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이죠.
0: 비만. 예.
1: 네. 체중이 이제 증가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0: 아.
1: 배 압력이 높아지니까 네네.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게
0: 올라가는 거죠.
1: 네네네. 네.
0: 배 쪽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1: 그러니까 위를 눌러주는 거죠.
0: 눌러주는
1: 배 복압이 증가되니까 네. 풍선 이렇게 누르듯이 밖에서 위를 누르기 때문에 역류가 네.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세 가지가 세 번째는 뭐 모든 질환에 다 해당이 되는 스트레스. 네.
0: 스트레스.
1: 예, 예. 스트레스. 위산도 더 많이 나오고
0: 네.
1: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운동
0: 네.
1: 위 운동도 안 되고 이러면은 역류질환 많이 생깁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많아질 수
0: 늦게 있죠. 아무튼 뭔가를 먹는다는 거 이게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이 역류질환을 증가시키는데 좀 주범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볼 수 있을
1: 네,
0: 것 같네요.
1: 네.
0: 네. 그러던 반대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살을 빼고,
1: 네.
0: 저녁에 먹지 않, 늦은 밤에 먹지 않고, 그렇다면 이 질환을 물리칠 수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수술 치료 얘기도 오늘 뭐 하겠지만,
0: 네.
1: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는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생활 습관의 개선.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올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어떤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나요?
1: 처음에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얘기
0: 네네.
1: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합병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식도가 손상을 받은 거니까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손상 단계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 거고요. 거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바렛 식도라는 바렛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0: 네.
1: 이제 식도의 점막이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0: 네.
1: 예, 이거는 또 식도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0: 전 단계. 예,
1: 물론 매우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0: 네네.
1: 식도암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이제 암 전 단계인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고
0: 네.
1: 또 식도 협착이나 또 궤양
0: 네.
1: 이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런 거는 이제 식도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고
0: 네.
1: 흔히들 또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목이 아프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제 목 아프고 목소리가 쉬고 이런.
0: 그 목소리 쉬는 게요.
1: 네.
0: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 역류가 이렇게 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목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런 걸
0: 그렇군요.
1: 이제 식도 외 증상이라고
0: 네네.
1: 얘기를 합니다.
0: 네. 저는 이제 아까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실 네네. 때 술, 담배가 꼭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술, 담배는 아닌가요? 이 술, 담배를 또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1: 영향이 있습니다.

0: 네네.
1: 말씀해 주십시오.
0: 네네. 네. 네. 네. 네. 물론 이제 술과 담배. 네. 네. 특히 담배는 이제 그 커피가 영향 있는 거랑 뭐 비슷한 아. 기준으로요. 예. 네. 역류질환이 잘 생기고요.
2: 그러면 역류성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분들은 커피를 아예 드시면 안 되겠네요.
0: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좀
2: 아,
0: 예, 예. 그러니까
2: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
0: 요즘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2: 네.
0: 계속 이제 뭐 하루에 뭐 네 잔,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2: 네네.
0: 그런 경우는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아,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아, 수술 아니고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2: 네. 네,
0: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죠.
2: 네, 내시경. 네,
0: 내시경 하면은 뭐 식도염이 있는지,
2: 네.
0: 또 뭐 발의 식도나 뭐 이런 그 식도 손상이 있는지 보고요. 또 이제 구조적으로 식도가 좀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많이 올라간
2: 네.
0: 열공 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식도 배로 내려오는 그런 틈새가 뭐니 벌어져 있는지
2: 네.
0: 예, 그거를 또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2: 아.
0: 근데 뭐 내시경까지는 수술을 고려 안 하더라도 흔하게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2: 네. 예,
0: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특별히 이제 고려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되는 검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네.
0: 24시간 산도 검사.
2: 산도?
0: 예, 예. 그러니까 산성이 얼만큼 되는지
2: 아.
0: pH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 얇은 이렇게 카테터를 이렇게 코를 통해서
2: 네.
0: 식도에다 이렇게 놓고 센서를 놓고
2: 아.
0: 24시간 동안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2: 네네.
0: 예, 예. 그래서 역류가 몇 번 나오는지 또 이제 24시간 중에 몇 분 동안 역류가 되는지
2: 네.
0: 그래서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 증상이 있을 때 나오는지 증상과
2: 네.
0: 관련 없이 나오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타입의 역류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2: 아.
0: 객관적인 근거를 증거를 딱 잡는
2: 네.
0: 예, 그런 검사가 되겠죠.
2: 아, 네. 센서가 그 식도 쪽으로 들어가서 24시간을
0: 네, 이렇게 계속 달고 있습니다.
2: 아,
0: 예,
2: 그렇군요.
0: 좀 불편하긴 합니다. 검사하는
2: 네네.
0: 동안에.
2: 네.
0: 그리고 두 번째
2: 네네.
0: 두 번째 검사가 내압 검사, 식도 내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식도 내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2: 네.
0: 그건 결국 이제 식도의 운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2: 아.
0: 예, 그래서 그거는 주로 식도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역류성 질환이 아니고
2: 네.
0: 다른 운동성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구별해내기 위해서
2: 아.
0: 예, 꼭 검사를 받아요.
2: 그 압력이 식도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화가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압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2: 네.
0: 나타나야겠죠.
2: 아.
0: 예, 그래야지 식도가
2: 정상적으로
0: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한다는 거고요. 예, 그걸 보는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네.
2: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0: 네. 식도가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2: 네. 예,
0: 이러면은 뭔가 그 다른 지루형이 있는 것이죠.
2: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술을 이제 환자들이 받으면
0: 네.
2: 대부분 만족하시겠죠. 당연히.
0: 이거는 그 질병이 있는 병이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수술이 아니거든요.
2: 네, 네, 네.
0: 예,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예, 결과가 100%는 아니지만
2: 네.
0: 예전에 나온 거나 요즘 데이터를 봐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수술 결과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2: 아, 만족도가
0: 네,
2: 높고
0: 네,
2: 네.
0: 네. 한 10% 정도는 여전히 수술해도
2: 네. 경과가 좀,
0: 좀
2: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0: 네, 그럴 네.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거는 이제 꾸준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0: 네.
2: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런 면도 있고요.
2: 네. 네.
0: 그렇게 뭐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10%에 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2: 네.
0: 진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건가.
2: 아.
0: 네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좀 많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
2: 네네.
0: 그때는 수술을 해도 네,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2: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게
2: 네.
0: 중요합니다.
2: 네.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심이 되는
0: 네네.
2: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한위식도 역류질환수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국내 항역류수술 발전을 이끌고 계신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 수술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네, 들어주시면 되고요.

0: 자, 세 번째입니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건 X.
0: X군요. 항역류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돌아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술 후 역류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 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더 고생하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것도 세모 하겠습니다.
0: 세모.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X 그러셨어요. 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교수님?
1: 네. 수술은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증상이 심한 사람?
0: 증상이 아니면. 심하고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은?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분들.
1: 네네. 네. 증상이 뭐 심한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다 줄을 세운 다음에 네. 제일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뭐 상위 몇 퍼센트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0: 아.
1: 예, 수술, 그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서 수술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0: 아, 대안으로서?
1: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꼭 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사람 아. 수술 대상으로 갈 수가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이제 약을 좀 끊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0: 네.
1: 예, 장기적인 그런 부작용도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0: 네.
1: 약을 끊기 위해서 예, 그 수술 대상으로 이제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0: 네, 그렇군요. 예,
1: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약을 잘 듣지만 네. 약을 끊기 위해서도 수술할 수 있다.
0: 아.
1: 예, 이게 좀 정답입니다.
0: 뭐 이런 분도 계십니까? 이 환자는 그냥 약물로 적당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저는 수술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까?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좀 고통스러운 거를 좀 없애고 싶다.
1: 네.
0: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일까요?
1: 그렇죠. 약이, 네.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아.
1: 약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
0: 네.
1: 약을 하루라도 끊는 순간 당상이 너무 심해지고
0: 아.
1: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수술을 원하시게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증상 이건 삶의 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런 경우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에도 효과가 없다. 세모 그러셨어요. 네. 약이 안 듣는 환자는 수술 효과도 떨어질 수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일부 맞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요.
0: 네.
1: 그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 여기서 약은 이제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예, 그거에 안 듣는 사람은 수술 결과도 좀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예, 그 약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다른 질환인 거죠. 전혀 엉뚱한.
0: 네.
1: 예, 특히 이제 이완불능증 이런 거는 식도 운동성 질환인데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0: 네, 네.
1: 예, 이거는 너무 좁아서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러면은 수술도 이제 반대 방향이죠, 완전히. 예, 좁아진 근육을 이제 절개해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단이 이렇게 잘못된다면 수술했을
0: 네.
1: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0: 네. 이, 지금 이 위식도 역류질환 얘기를 듣다 보니까
1: 네.
0: 이 그 식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음식 조심해라. 그리고 도수 높은 그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이제 식도에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그 가장 이제, 궁극적인.
0: 뚝배기 예, 같은 예, 거 이런
1: 예,
0: 걸까요?
1: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먹고, 뜨거운 차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0: 네.
1: 식도암도 더 잘 생기고 그러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게 다 이제 식도에 이제 손상을 주는 거죠.
0: 우리 우리의 그 음식 문화는 찌개나 국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1: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냥 한번 지나가면 괜찮은데
0: 네.
1: 그게 이제 역류 질환이 생기고 그러면은 위에서 다시 올라와서 또 식도를 자극하게 되면은
0: 네.
1: 그게 안 좋아질 수 있는
0: 거죠. 아,
1: 그렇군요.
0: 것이죠. 네. 네.

0: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이제 도수가 높은 그런 위스키나 술들을 많이 마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런 역류질환 환자들이 많을까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0: 아.
1: 이거는 저 뭐 만성 질환이고 증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나라마다 뭐 정확한 그런 아. 유병률이 네. 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예,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식습관이 있는 데서는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0: 아, 네. 네. 술이 이런 그 위식도 역류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 술 자체는 그건 뭐 산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직접 식도를 이렇게 자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0: 네.
1: 술을 많이 드시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뭐 폭식, 예, 야식.
0: 아, 폭식, 야식.
1: 네, 예.
0: 아.
1: 또 기름진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네.
1: 그게 다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을 잘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같이 연관해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네. 자, 세 번째,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X 그러셨어요?
1: 네.
0: 네.
1: 실제로, 내시경에서는,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0: 네.
1: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0: 네. 그러니까
1: 역류질환으로 이제 알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0: 네.
1: 괜찮다.
0: 아, 괜찮다.
1: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으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역류질환 전체를 놓고 보면은
0: 네.
1: 그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0: 네.
1: 나머지는 그 식도염은 없는 그런 역류질환인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우리가 이제 받아보면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가장 좀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내시경 보니까 깨끗합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0: 네.
1: 그냥 약만 좀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런데 아.
1: 그렇지 않다는 거죠.
0: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냅니까?
1: 그러니까 역류
0: 네네.
1: 식도염이 없는 경우.
0: 네네. 네.
1: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 있었죠.
0: 아.
1: 24시간 산도 모니터하는.
0: 산도 검사 같은
1: 네네네.
0: 경우.
1: 아. 네. 그런 걸 해서 이제 정확한.
0: 식도 내압 검사 이런 거요?
1: 식도 내압 검사와
0: 네네.
1: 또 산도 모니터링 검사.
0: 네. 아.
1: 이거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0: 정확하게
1: 있습니다.
0: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시경도 내시경이지만.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나오면은
0: 네.
1: 일단 끝난 겁니다. 그걸로 이제 증거 하나 잡힌
0: 거. 네, 예, 예. 그걸로 이제 하나 정리가
1: 예,
0: 된
1: 예,
0: 거고.
1: 예, 예.
0: 그래도
1: 거기서
0: 여기서 안 보이는데 계속 이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
1: 네,
0: 온다.
1: 네, 네, 네.
0: 그랬을 때는 이제 24시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를 한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네, 네,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항역류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들어간다. X 그러셨어요. 이 실제로 수술 후에 약을 끊는 환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여기서 얘기하는 약도 이제 위산 억제시키는
0: 네네.
1: 약, 예, PPI라든지 뭐 이런 약들인데 일단은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은 약을 다 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보고 또 증상이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 약을 쓰게 되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0%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0: 네.
1: 장기 결과도 이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 한 80% 정도까지는 약 없이
0: 네.
1: 수술한 다음에 장기 뭐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네. 네. 반대로 수술 후에도 약을 드셔야 되겠는데요. 이럴 수 있는 환자 들도 있나요?
1: 네,
0: 네.
1: 그 수술 후에 먹는 약은 우선 이제 위장관 운동 환경이 뭐 식도를 이제 드러내는 수술은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좀 변화가 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조절하는 약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역류질환이 다시 재발한다 그럴 때는 이제 위산 억제약을 예,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오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항역류 수술 권위자 시죠. 외과 전문의 박중민 교수님 모시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2부 이제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잠깐 제가 이제 OX 상식 중에 마지막 질문. 수술 후에 역류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또 고생하게 된다. 세모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삼킴장애가 뭐 잘 알려진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 네.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 네.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식도를 이 수술을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간 식도를 좀 끌어내리고 또 횡격막 벌어진 부분을 닫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위를 이용해서 식도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식도가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1: 아. 네. 아니 이 끌어내린다는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끌어내리면 그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딱 뭔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2: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잘 고정을 합니다.
1: 어떤 예, 걸로요?
2: 봉합을 해서.
1: 아, 봉합을 해서.
2: 횡격막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아.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1: 아, 그렇군요.
2: 열공 탈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1: 아,
2: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할 수가 수술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거는 이제 좀 섬세한 그런 모양을 이상적으로 예, 잘 만들어줘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조여지거나 이러면은 네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킴장애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1: 아.
2: 대부분은 뭐 좋아지거든요.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부은 게 좀 빠지고 식도 운동도 좀 돌아오고 이러면서 삼킴장애는 해소가 되는데
1: 네.
2: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다. 두 달 정도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은
1: 네.
2: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수술이 잘못된 거라든지 아. 너무 타이트하게 됐다든지
1: 네네.
2: 잘 해놨는데 뭐 다시 끌려 올라갔다든지 예,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1: 아. 네. 그 위치나 이런 그 자리 잡고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네. 좀 섬세하게 보시는 거.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어찌 보면 이제 마치 성형의 부분처럼 그렇게 좀 예술가적인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네네. 작용들을 하시는 거네요, 실제로도.
2: 네.
1: 네. 저희 작가님이 아주 잘 보셨네요. 교수님은. 네. 자, 이제 문자를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056번님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데요. 계속 재발하네요.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네.
2: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약물로 치료하는 게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예,
2: 제가 말씀드린 게 수술 치료 방법은 어디까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네. 방법인데 약물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리고 뭐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어서 조절할 네. 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썩 괜찮은 치료를 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근데 그게 너무 좀 심하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약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심하다
1: 네.
2: 차이가 그러면은 이제 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 그것도 그렇게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네. 자, 그리고 7910번님은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 이게 위식도 역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0: 식사 후에
1: 운동 경렬한
0: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1: 예, 경렬한 네. 운동은 이제 보갑도 증가가 되고 네. 예, 위에 음식이 차 있는 그 상태에서 네네. 운동하게 되면은 보갑이 증가되고 이럴 때 네. 역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2: 네. 항상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어떤 점을?
2: 공복에 아, 이제 네. 하는 네. 게 맞는 거죠, 운동을.
1: 그렇죠. 이제 근데 공복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대개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소화가 막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위에서 이제 내려 보낼 준비를 막 하고 이랬으니까 네. 그때 운동하는 거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의 경험상 이제 저는 공복 때 주로 하니까요.
1: 아, 네. 네.
2: 교수님은 식사하고 하시나요?
1: 식사하고 저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2: 아, 그러세요?
1: 하기도 하고 공복 때 하면 너무
2: 힘드셔서
1: 아, 예,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운동을 힘들어 가지고.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871번 님이 저녁 식사를 거르고 일찍 자면 증상이 개선될까요? 이러셨어요. 저녁 식사를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이 질환 증상이 좀 개선이 될까요? 이런
1: 저녁 때
2: 거.
1: 많이 먹는 거가 이게 증상 예, 안 좋죠.
2: 네.
1: 예, 예. 그러니까
2: 네.
1: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녁을 네. 안 먹으면 네. 뭐 이식도 역류질환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네.
1: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예.
2: 하지만
1: 그 영양적으로 네. 예, 뭐 그
2: 건강에 안 좋죠.
1: 예, 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굶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네. 네. 적당히 식사를 하시고 네. 밤에 늦게만 안 드시는 게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통 이제 한 7시 이전?
1: 그렇죠. 네, 네, 네. 7시 이전까지는 드셔도 네. 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뭐 좀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도
1: 네.
2: 좋은 방법이
1: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네. 자, 그리고 9713번님이 만성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항상 목 뒤로 넘어가서 목에 뭔가 항상 걸려 있는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네요. 비염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1: 연관이 있습니다.
2: 아,
1: 네, 있지만 그게 뭐 한 절반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 네. 네.
1: 역류가 되면 일단 식도에서 뭐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고.
2: 네.
1: 그게 이제 목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뭐 이렇게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2: 네.
1: 예, 그게 다 이제 역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0% 관련된 건 아니지만
2: 네.
1: 관련이 될 수 있는
2: 네.
1: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2: 그게 이제
1: 있습니다.
2: 충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1: 관련성 거군요. 이 있을 수 있는
2: 네.
1: 그런 질환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2: 아,
1: 예, 예, 그것도 예.
2: 네.
1: 충치, 중이염, 비염, 또 이제 후두염
2: 네.
1: 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역류 관련 가능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일단 비염이 있다.
1: 네.
2: 이런 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1: 그렇다기보다는
2: 네.
1: 비염 치료를 잘 하시고요.
2: 네.
1: 일단은 예, 비염이 잘 안 낫는다.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2: 네.
1: 이제 그게 이제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해보고
2: 검사를 받아보셔야 예, 되겠죠.
1: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2: 네네.
1: 그러면은 위산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제 좀 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2: 그렇군요.
1: 네.
2: 네. 자, 3983번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 남자인데요. 일이 바쁘면 식사를 거르거나 제때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셨습니다.
1: 제때 못 드시는 거요?
2: 네네. 네.
1: 그, 못 드셔서 그 식도에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1: 네, 네. 네. 네.
2: 근데 이제 불규칙적인 네. 식사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1: 그건 이제 식도보다는 위의 건강에.
2: 아, 위 건강에.
1: 안 좋을 수 있습니다.
2: 네, 네. 네. 항상 규칙적인.
1: 네.
2: 네. 아, 그거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통 우리가 삼시세끼라고 네. 표현하고 이제 세끼를 다 챙겨 네. 먹는 네. 사람을 이제 우스갯 말로 삼식이라고.
1: 네.
2: 네. 저는 삼식입니다.
1: 아, 네. 네.
2: 그런데 이 건강에 말이죠.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세 끼 다 챙겨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적인 측면에서.
1: 저는 한 2.5식이 정도 되는데요.
2: 아, 네. 2.5식.
1: 네. 그 뭐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정하게
2: 네.
1: 항상.

0: 항상 이제 일정한 식습관이
1: 예, 아니고
0: 일정한 식습관을 하면은 네.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 아,
0: 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두 번 식사를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는 좀 부족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힘들 것 같고요.
0: 예,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든지 네. 예, 세 끼를 먹는다든지 이 정도는 그거에 잘 맞춰서 생활을 유지를 하시면은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두 끼를 드시는데 네.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네. 일정하게 전체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 또 한 번에 먹는 양
1: 네.
0: 또 지방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런 거 네.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떻게 잘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면은
1: 네.
0: 두 끼라도 건강할 수 있다.
1: 건강할 수 있다.
0: 네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했었습니다.
0: 네.
1: 네. 5915번님은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데요.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항상 헛기침이나 가다듬거나 뱉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에 이물감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미끌미끌한 그런 이물감들 있잖아요. 네.
0: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전형적인 증상. 예, 식도를 벗어난 그 역류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렇게 뱉어내는 습관, 이거는 뭐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1: 습관이에요.
0: 어쩔 수 없는 네네. 습관인 것 같고,
1: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꾸준히 만약에 발생한다.
0: 네네.
1: 이물감이.
0: 네.
1: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 유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1: 아.
0: 예, 예. 그래서 그 증상을 근거로 해서, 그 역류질환을 진단을 받고,
1: 네.
0: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낫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도를 벗어난 그런 증상은,
1: 네.
0: 관련성이 있지만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1: 네,
0: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럴 때 그 가래 같은 느낌 그걸 뱉으면 목에 안 좋다던데요. 물을 마시라고 하던데 물을 많이 마시면 낫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역류 그러니까 식도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1: 네.
0: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위에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예,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1: 네.
0: 식도 조인근이나 이런.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수술하는 건데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식도에서 씻어내리는 기능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식도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잘 이렇게 씻어내릴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뭐 괜찮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도.
1: 네.
0: 그러니까 물을 자주 먹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네. 92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커피를 하루에 네다섯 잔을 마십니다. 최근에 목이 자꾸 잠기고 헛기침이 나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네요.
0: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증상이네요.
1: 네.
0: 커피 많이 먹으면은 뭐 위산 분비도 많이 되어오고 또 이제 관략근 기능도 떨어지고 카페인 때문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1: 네네. 네. 교수님은 커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십니까?
0: 저는 한 잔 이하. 예, 예, 예. 안 먹을 때도 있고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예, 예. 누가 갖다 주면은 이제.
1: 네네. 어쩔 수 없이.
0: 예, 먹다가 남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네. 이 카페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카페인 성분.
0: 카페인 성분이 그런 걸로, 네, 추측이 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0: 그렇다고 봅니다.
1: 아,
0: 네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탄산음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네, 탄산음료.
0: 네.
1: 네. 탄산음료를 아주 그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1: 네. 네.
0: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1: 네. 네. 뭐 산도가 있는 그런 주스들.
0: 그거는
1: 그럼 네. 어떻습니까?
0: 저 일단은 식도를 지나가면서 꼭 역류가 된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1: 네. 네,
0: 안 좋을 수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392번님, 10년 넘게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데 평생 먹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다는 네, 청취자분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위산 억제시키는 약은 좀 PPI라는 그런 계열의 약인데요.
1: 네.
0: 위산 분비 억제.

0: 인데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 그리고 뭐
0: 대사 질환이라든지 감염도 더 잘 생기고
1: 네.
0: 골다공증도 더 잘 생기고 신장 질환도 더 생기고 예, 여러 그러니까 위산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니까
1: 네.
0: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년 먹어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1: 네, 네.
0: 뭐 10년 이상 계속 먹는다. 특히 이제 그냥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못 끊고 계속 드신다.
1: 네. 네,
0: 이러면은 이걸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예,
1: 수술적인 치료는 불가능할까요?
0: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 치료 아, 대상이 수술치료. 될 수 있는지 이제 아.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1: 네. 네.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식도 질환이 있어서 그런 가족력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0: 가족력 영향은 그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0: 환경적인 그 비슷한 환경의 식습관, 식습관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1: 닥터스에 나오시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네. 이제 가족력을 가장 먼저 다른 예. 부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가족력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0: 그 있을 수 있지만
1: 네.
0: 그 의미가 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1: 아,
0: 저 유병률이 너무 높은 질환이잖아요.
1: 네. 이제
0: 성인 뭐 10명 중에 한 명이 식도염이 아, 있는데.
1: 네.
0: 그걸 가족력을 이제 따질 수가 없죠.
1: 따질 수는 없겠죠.
0: 네네네. 네.
1: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네. 네. 자, 그리고, 7283번님이 출산 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습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셨는데 아까 비만 관련이
0: 네,
1: 있다고 그러셨죠.
0: 네네네. 네. 압력이 증가돼서 위가 눌려서 많이 올라오게 되죠.
1: 네. 네. 출산 후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육아하시랴.
0: 네네.
1: 근데 빨리 좀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
0: 네. 체중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3064번님은 남편이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호흡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역류질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고.
0: 네,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
1: 네.
0: 기침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1: 네.
0: 검사를 하셨던 건 일단 잘하신 건데 예,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1: 네.
0: 예, 역류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네. 기침을 계속하게 해야 됩니까?
0: 네. 네.
1: 아.
0: 기침하고
1: 네.
0: 또 목이 계속 쉬고
1: 네.
0: 기침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예, 그게 이제 인후두염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제 확인,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네, 네.
0: 아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예. 이비인후과에서 일단 보고, 예, 목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또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1: 네.
0: 얘기를 듣고, 이제, 외과나 내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780번님이 저는 역류성이 있으면서 혀가 아픕니다. 저는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영향이 있는지요? 그러셨어요? 혀가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0: 글쎄요. 그
1: 네.
0: 역류가 심하게 되면은.
1: 네.
0: 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1: 네.
0: 증상이 이제 목까지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1: 네.
0: 그 식도는, 위산이 올라와도 그래도 좀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데
1: 네.
0: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목이나 입안이나 여기는 또 위산에 더 민감하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1: 아, 그럴 수 있군요.
0: 예, 예, 조금의
1: 네.
0: 역류에도 예, 더 증상이 민감하게 생길 수 있는
1: 네네.
0: 거죠. 윗부분은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약간의 역류가 그런 증상을 네. 일으킨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병원에 가셔서 좀 진료를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자, 퀴즈 정답 2번 야식이었습니다. 네, 야식이 맛있긴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죠, 교수님.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유산균 받으실 분은 7203번님, 791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0610번님, 5692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현재 기...

기온은 37.4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요. 같은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려서 가양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만 1시간 20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요. 여기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홍지문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양지터널 한 1차로에서 사고가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 진천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방면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터널 안 지나실 때 더욱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에 6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1, 2, 3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 개 차로로만 겨우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사고와 고장차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서 김포 방면 가는데 영동대교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양방면 마포대교와 반포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까지 퇴근길 정체가 남아있고요. 동부간선 도로는 의정부 방면 이화교 부근 1차를 고장차가 있어서 이 부근 정체로 월릉분기점까지 좀 밀립니다. 뒤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 도로도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 길게도 밀렸던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여의하류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이천 부근 4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수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

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뉴스 교통과 생활 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한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장인 또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원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트랙 앤 더미너스 레일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릭 크립튼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죠? 지금 들으신 레일라가 원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보통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초대석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레전드 밴드 모셨습니다. 사랑과 평화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활동 계획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드려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한동안 뜸했었지.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이게 불꽃 밴드에서 하셨던 버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1: 아, 어렵지 않습니다.
0: 아유, 지금 우리 라이브를 같이 들어봤는데 네. 목소리가 혹시 그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무슨 국가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죠?
1: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와.
1: 75이시니까 뭐 어휴. 얼마 안 됐죠.
0: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우리 저기 우리 이철호 선배님부터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1: 사랑과 평화 보컬 이철호입니다.
0: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태진입니다.
0: 박태진님. 네.
3: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화에서 키보디스트를 맡고 있는 원성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건반 치시는 원성진님은, 네. 제가 처음 뵙는 거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저 사랑과 평화 이번에 또 오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유튜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긴 분이 안 계셨었는데.
1: 이곤희 씨가 있었죠.
0: 네네, 그, 예. 머리 이렇게.
1: 예, 예, 예.
0: 아, 그러면 교체가 된
1: 네네,
0: 건가요?
1: 예.
0: 아, 그럼 교체 배경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3: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 지금 키보드 자리가 없는데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장님께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전달을 받아서 네. 그 연락을 해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약간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이제 또 한번 보고 이제 예, 멤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0: 아, 그 예. 대학교 때 교수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3: 예, 정원영 교수님이십니다.
0: 아, 예. 아 정원영 선배님이 거기
3: 예.
0: 그럼 뭐 실력은 사실 이미 1차로 검증을 받고 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 팀하고 같이 오려면 네. 인성도 봐야 되고 또 오디션은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사랑과 평화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네. 아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네.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원영 씨도 사랑과 평화 잠깐이라도 좀 있...
1: 예, 81년도에 최희철 네. 씨하고 같이 했었죠.
0: 그러셨군요. 예, 예. 네. 그 일단 사랑과 평화 그러면 그게 좀 제일 재미난 에피소드 같아요. 저는 1집에
1: 네네.
0: 데뷔하는데 원년 멤버가 못 나오는

0: 사건.
1: 그, 뭐, 그때 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그 사람도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이게. 네. 그때도 나는 그 친구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히트를 쳐서. 네, 네. 낮에는 방송을 하고 나는 네. 밤에 나가서만 일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네, 네. 텔레비에 나오고 막 히트 쳐서 이러는데. 어우, 사실 되게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럽고 이런 거지. 무슨 뭐 왜 이랬냐 이런 건 좀 없었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남이형은 바로 그만두셨고.
0: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4집 5집인가 울고 싶으라 잠깐 그때 다시금 복귀하신 건가요 잠깐?
1: 남이형님이 4집에 울고 싶어라 복귀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대히트 쳤고.
0: 네네. 78년 데뷔. 78년이면은. 안 태어나셨겠죠 우리.
2: 예, 한참 전입니다 제가 태어난.
0: 아, 그럼 우리 베이스.
3: 저는 그때 네. 초등학교 3학년.
0: 아,
3: 네네.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었죠 그 노래.
0: 저는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겠다. 78년도. 뭐.
1: 나는 한 26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나는데 사실 이게. 살다 네. 보면 네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예의만 지키면.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선배님.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밴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분들하고 쭉 오시다가
1: 예.
0: 이제 그 이철호 그 선배님이 주축이 되면서 네네. 이렇게 개편을 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졌잖아요. 나이가.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하고 편곡하거나 합주할 때와 지금 연령이 많이 좀 낮아졌을 때 어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1: 그게 사실은 네. 이게 70년대 김명곤 씨나 뭐 다 우리 또래 아니에요. 남영은 한 서너 살 많고 그 김태형이랑 드럼 치신 분도 4, 9년생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두 살, 세 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나머지 셋은 이제 최희철 씨가 우리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이제 다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는 사실 전부 거의 카피 음악이었고 미팔군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고 이런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월등해서 뭐 추어에 무슨 뭐 이건 어떠냐 저거냐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다 맡겨서 했던 거고 이제는 좀 더 우리 팀이 좀 더 펑크스러워졌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이제 가수가 보컬 때문에 장르가 많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단단해져서 네네. 난 훨씬 더 지금이 편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0: 그러시구나. 지금이 훨씬 편하시다.
1: 아, 난 지금이 너무 편해요. 네.
0: 아무래도 편곡도 좀 그 세련되는 쪽으로 더 바뀌게 될까요?
1: 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그때는 거의 편곡 그러면 각자들 음악을 듣고 카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편곡을 꼭 해야 될 외국 곡은 편곡을 해야 될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때.
0: 네.
1: 그런데 이제 뭐 사랑과 평화 1집일 나온다든가 그 전에 저 서울 라그네가 그 전 팀이거든요. 똑같은 네네. 저 팀인데 근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저기도 많이 했었어요. 녹음도. 그 딴 가수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편곡은 김명원 씨가 주로 했죠. 그때도.
0: 네. 그 베이스 박태진 님. 네. 솔직하게 네. 합주하다가 가끔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2: 아, 많이 하죠.
0: 그랬을 때 우리 그 대선배님 반응은 네. 어떻습니까? 뭘 집어던진다거나.
2: 아유, 뭐. 전혀 뭐 굉장히 따뜻하세요. 굉장히 아. 좋은 말로 항상 이렇게 좀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0: 아,
2: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실수를 하거나 틀려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0: 근데 느낌상 그 특히 라이브 무대 보면 네. 뭐 굉장히 막 다혈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죄송하지만 좀 에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연세도 좀
1: 이게
0: 있으시고.
1: 사실 그 멘탈도 좀 내가 강하고.
0: 네네.
1: 그 다음에 그 무대에서도 성격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나오는 거나 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해도 네. 그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뭐 일상생활이나 무대에 올라가서나 무대에 올라가서 가수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0: 네.
1: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고 틀리고 내려온다고 달라지고가 아니라 네. 이철호의 트레이드 마크.

0: 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린 거 여지껏 뭐라고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틀릴 수 있는 거죠.
1: 아, 부럽습니다. 밴드. 저도 이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우리는 너무 막 화들을 내가지고 틀리면.
0: 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1: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을까 하는데 어떤 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쭉 다 있는데.
0: 네네.
1: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초창기 원곡 위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예. 멤버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1: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 이철호 선배님이 하셨던 노래로 할 건데 뭐 네네. 우리 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장미 뭐 울고 싶어라 어머님의 자장가
0: 일단 장미가 우리가 저 7집에 네네. 김광민 씨 아시죠? 피아노.
1: 네네.
0: 김광민 씨가 와서 그 곡을 연주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이 또 새로워요.
1: 이야 뭐 정원영 씨, 김광민 씨, 뭐 장기호 씨도 계셨고 그렇죠. 그 사랑과 평화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네요, 진짜.
0: 아, 그럼 많이 거쳐갔죠.
1: 네, 알겠습니다. 7집 버전입니다. 장미 듣겠습니다.

0: 사랑과 평화 장미 들으셨습니다. 진짜 깜빡했네요. 멤버 풀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하실까? 네, 풀 멤버.
1: 네. 네, 일단은 저 리더이자 노래 하시는 이철호 선배님. 네.

0: 예. 아버님보다도 우리 이철호 선배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1: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5년생이십니다.
0: 65년생이면 한참 후배시겠어요.
2: 그 16살 작은.
0: 아, 자, 그, 거쳐간 멤버들이 살짝 궁금하기도 해요.
2: 예, 예.
0: 그, 돌아가신 분들도 좀 되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이철호 선배님 기억나는 그 거쳐간 멤버들 얘기 잠깐 짧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네. 이남이 형님. 그 다음에 드럼의 김태형 형님. 그 다음에 김명곤 씨,
0: 네네.
2: 그다음에 최희철 씨,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이군수 씨 이렇게 여섯 명이 저 창단 멤버죠.
0: 네, 미팔군.
2: 네, 미팔군. 그런데 미팔군에서도 김명곤 씨가 방위를 가는 바람에 연습하다가 가고 이군수 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스페셜 A가 된 거예요. 오디션 봐서.
0: 네네.
2: 그 팀이 그대로 사랑가평화였었고,
0: 네.
2: 그다음에 1집을 내면서 김명곤 씨가 제대하는 타임이 그때가 딱 물린 거예요. 그래서 1집을 같이 녹음을 한 거죠.
0: 네.
2: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0: 네.
2: 여러... 뭐 많은데.
0: 네.
2: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정원영 씨도 얘기했죠.
0: 네, 네.
2: 정원영 씨도.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우리가 기억 못 하는 사람도 있나 보면은 저 송홍섭 씨까지는
0: 네네네.
2: 그래도 1집, 2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엔 사실 팀이 깨졌었어요. 이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80년도 말 네네. 81년도에
0: 네네.
2: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그래서 김명곤 씨는 이제 혼자 저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녹음하거나 편곡하거나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2: 최희철 씨가 이제 우리 안 쓰기로 했는데 최희철 씨하고 김태형 씨하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평화를.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0: 아.
2: 안 그랬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때 보면 뭐 현상 씨 있죠? 유현상.
0: 유현상 씨. 네.
2: 유현상이랑도 같이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던 팀들이라.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랑과 평화의 멤버들이었었는데
0: 네. 네. 네.
2: 최희철 씨하고 나하고 같이 모였었으면 그런 팀들이 더 알 텐데 그런 계기가 없어서.
0: 네, 네.
2: 아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리 파트 쪽에 네. 멤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최희철 씨가 이제 저 99년도에 팀을 이제 그만두고
0: 네네.
2: 나머지 멤버들이 연결하면서
0: 네네.
2: 한 10년 정도 했고
0: 네.
2: 그다음에 또 멤버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저 베이스가 2011년도에 들어왔나?
3: 네, 10년인가.
2: 10년인가 11년도에 들어왔고 전부 거의 한 10년씩 돼요.
0: 그 박태진 씨 네. 처음에 오셨을 때
3: 네네.
0: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 굉장히 나이들도 있으시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3: 아니요, 근데 처음부터 되게 좀 이렇게 친숙하고 좀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0: 네,
3: 근데
0: 네.
3: 그냥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되게 그냥 저보다 한 17살, 18살 정도 많으신데
0: 네, 네.
3: 그 나이를 체감을 못할 정도로 편하게 해주셔서
0: 네, 네.
3: 네,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저 어려운 선배님들이랑은 많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0: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간성이나 성격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요?
2: 당연히 봐야죠. 이게 단체기 때문에
0: 네네.
2: 팀을 같이 할 때는 이거 배려심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힘들잖아요. 같이 이걸 모든 걸 다 이해해 준다는 건 그건 사실 일방통행은 단체에 이 팀을 같이 하면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는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그거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0: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누가 왔어요.
2: 예, 예.
0: 끝내줘요.
2: 예, 예.
0: 이제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
2: 예.
0: 됐다 저놈이다 이렇게 딱 끝내줬어요.
2: 멋있게 실력이요?
0: 네, 실력이.
2: 예, 예.
0: 근데 뭐 이를테면 식사를 한번 이제 첫 자리에 식사 뭐 술자리를 했는데
2: 예.
0: 이놈 봐라 싸가 뭐 예를 들어서
2: 예, 예.
0: 그러니까 실력이냐 인간성이냐의 문제인 거죠.
2: 나는 실력 안 봐요 그건.
0: 그런 경우에
2: 예, 예. 아니 어떤 경우에든.
0: 아.
2: 왜냐하면
0: 네네.
2: 이게 만나.

0: 사람이라는 건 꼭 그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이 가버려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려고 헤어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 가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률을 바라보고 안 좋은 사람하고 더 이상 힘들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게 됐다면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난 또 그 소리를 또 되게 못 해요. 아마 같이 한 거의 지금 한 15, 16년 같이 왔는데 나 정말 그런 거 약하지 않냐?
2: 예, 네, 그렇죠.
1: 그 우리 박태진 씨 얼굴 표정이 좀 묘해졌습니다, 지금.
2: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가지고. 근데 네.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팀 생활을 한 거는 이제 이게 이 팀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했던 거 말고 그 전에는 이제 가수들 반주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1: 네네 세션을 하셨구나.
2: 네네. 근데 저는 우리 팀 하면서 일이 없는 시기 비수기 때도 네. 가끔 사석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거든요.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아침에 화장실에서 미친 듯이 막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아, 참 말로만 들어 참 좋으네요. 네,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 베이스 박태진님이 또 한 곡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사랑과 노래, 사랑과 평화 노래 중에서.
2: 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1: 얘기할 수 없어요.
2: 네네.
1: 아, 이 노래 좀. 이게 제목이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음반이
0: 아니 그게
1: 있고.
0: 없어요. 뭐라고 딱 꺼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원래는.
1: 그러면 이렇게 수록돼 있는 음반은 무슨 음반이에요?
0: 그게 거의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거는 그 저기를 잘라버리고 한 거죠. 원래는 뭐라고 딱 꺼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근데 우리는 공연할 땐 그보다 더 짧아요. 딱. 한 장 딱. 한동안 장미 딱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놓고 메드리를 할 땐 그런 식으로 또 잘 깨워져.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0: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길죠?
0: 네. 네, 라이브 때도 이 노래 많이 하시죠?
1: 얘기할 수 없어요라고 하고 많이 하죠.
0: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혹시 이제 앞으로의 음반이나 어떤 라이브 어떤 활동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어쨌든 8월 달에도 말에 천안에 하나 있고 이제 네. 거의 다 저 네. 사랑과 평화는 행사가 많고
0: 네네.
1: 특히 우리가 그냥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혼자 오를 때 이제 콘서트도 하고 이러는 거고
0: 네네.
1: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8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두세 개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아마 하와이에 가게 될지 몰라요. 얘기가 다 돼 있어서.
0: 그 공연 행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짜.
1: 많이 좀 없어진 거죠 지금. 그죠?
2: 아, 네? 많이 없어졌죠.
0: 아 그렇습니까?
1: 많이 없어졌죠.
0: 네. 그 정말 저 펑크나 이 락 밴드에서는 정말 오래되시고 레전드신데 지금 현재 한국 락 음악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1: 아, 좀 사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락 그러면 밴드면 무조건 락이고
0: 네네.
1: 예? 일단 뭐 그냥 이 솔로 가수들은 락 가수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일단 뭐 가요들 한다 그러면은.
0: 네네.
1: 그런데 사실 이 락이 나는 우리가 불꽃 밴드 나갔을 때도 거기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네. 사실 망설였어요. 사랑과 평화가 그런 데 나갈 군번은 아닌데 경연을 혼대는 그런 소리에 그런데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나가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네. 그 얘기 때문에 나갔어요. 지금 이 밴드들이 너무 죽어 있는데 네. 조금 나오셔서 그런 분위기 좀 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간 건데 이제 나가고 나서도 그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제 생각엔 야, 우리가 한 다음에 더 좋은 팀들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야에 묻혀 있는 락 밴드들 네. 또 락도 장르가 많잖아요. 해비언 팀들도 네, 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팀들도 계기가 됐으면 했었는데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락이나 이런 너무 영세한 것 같아. 특히 밴드들 이렇게 보면 어디 공연장에 가보면은 사실 네 팀이 하면은 최소한 네 명씩이라 그러면 16명 아니에요. 손님이 네. 앞에 15명, 20명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찾아야 되거든. 예, 네, 그게 음악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0: 네.
1: 앞에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게 없으면 원래 우리가 음악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그런데 그거 자랑을 앞에 관객도 없고 밴드가 더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에서
1: 네.
0: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1: 예.
0: 헤비한 밴드도 많이 나오고

0: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와 대한민국 우리 락 팬들이 어마어마하구나.
1: 그렇죠.
0: 15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예. 그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15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장료도 만만한 입장료가 예. 아닌데.
1: 락배가 지금 다 잘 돼요 거의.
0: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라디오나 TV 음악 프로를 보면 도대체 락밴드가 나오는 프로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미디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1: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저는 60년대부터도 음악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68년도에 했기 때문에 네. 밴드의 전성시대에서부터 했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 트로트 히트 친 거보다 밴드들이 더 히트 많이 친 거예요. 지금 이걸 바꿔서 본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밴드고 네. 왜냐하면 비틀스하고 네. 이런 밴드들이 처음 나와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라 이 트롯은 지금 한국에서만 유행한 거지 세계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뭐 트롯이 이런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데 또 바뀌겠지 하는데 네. 사실 미디어나 이런데 좀 바라는 게 그런 한 이 장르에 치우치지 말고 아 휴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악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함께 모여서 상도 주고 뭔가 기뻐도 하고 서로들 뭔가 이런 응원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협돼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좀 풀어져서 아유, 이 밴드가 가면 일단 불편한 게 좀 많겠죠. 아무래도 악기들 다 차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CD나 MR이라는 게 없을 때는 밴드 없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0: 그렇죠.
1: 악단이라는 데가 다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또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밴드들이 너무 쓸 곳이 없어요. 옛날에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있을 땐 그래도 밴드들이 이거 쓸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0: 네, 우리 베이스 박태진 씨도 네.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은 장르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좀 잘 되는 쪽으로만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많죠. 예전에 보면은 KBS에서 저기 708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는 네, 네. 그래도 저 연령대 다양하게 그 예전 선배님들부터 요새 분들까지 타게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더욱이 이제 지금은 뭐 미디어에 노출될 그런 기회도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밴드 음악 특히 뭐 락 음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이제 너무나 잘 느껴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웹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금 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 장르, 특정 장르, 이쪽으로만 지금 너무 이제 몰아가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 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자본 논리를 쫓아가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1: 네. 그렇겠죠. 네. 그게 이게 펜타도 가보면 사람들이 많고 우리 뭐 DMZ나 이런데도 라페도 우리 다니거든요.
0: 네.
1: 다녀 보면 음악에 미친 사람도 있지만 그 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방송이나 이런 밴드들한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네. 아마 좋아지는. 세상이 또 오겠죠.
2: 네, 오겠죠.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랑과 평화 출연 소식을 알렸어요.
1: 예.
0: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1번이 그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한동안 뜸의 서치가 1등이고요.
1: 예, 예.
0: 2등이 울고 싶어라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울고 싶어라를 그 이남희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들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1: 네, 네, 괜찮죠.
0: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울고 싶어라.

0: 사랑과 평화의 이남희 씨가 불렀죠. 울고 싶어라 들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한동안 뜸했었지 다음에 예. 장미나 어머님의 자장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좀 의외였어요. 저도요.
1: 아, 그거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0: 네. 그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이남희 씨는?
1: 사랑과 평화라는 그 영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영에이스 서울 라그네 그다음에 사랑과 평화가 다 똑같은 팀이에요, 거의. 멤버가 최희철, 이남희, 나 그다음에 네. 저 영에이스에서 서울 라그네 될 때가 김명곤 또 태웅이 형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멤버가 그대로 또 사랑과 평화가 된 거고 옛날에는 어디 클럽에서 뭐 어떤 걸 하든 단체 등록증이 없으면 활동을 못했어요.
0: 네네.
1: 그냥 그 단체 등록증에 저 마스터 리더는 항상 이남희 형이었고 사랑과 평화도 남희 형이 중심이었어요. 항상 뭐든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철학적인 면도 많고
0: 네네.
1: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0: 그거 저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사람 참 굉장히

0: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1: 그렇죠.
0: 생각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인간미가 아주 넘치는 분이죠.
0: 네. 아이고, 오늘 우리 막내분, 키보드 네. 막내분이 그 대선배님들에게 주눅이 네. 들어서 지금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네요.
1: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죠.
0: 혹시 네.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 우리 막내 입장에서 바라본 사랑과 평화의 네. 앞으로의 그 행보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같은 게 있을까요?
2: 예, 제가 들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게 네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합주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왜냐면은 합주할 때마다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네. 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베이스 선생님, 태진 선생님, 이제 기타 형님, 드럼 형님 다 그냥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밴드가 점점 더 좋은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0: 아, 네. 예. 혹시 신곡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1: 일단 곡은 다 됐어요. 곡은 네, 전부 네. 멤버들 혹은 저 성진이만 새로 들어와서 안 됐는데 네. 사실 10집 준비할 때 10집에서도 보컬도 하나를 더 구해서 이 다음을 생각해서 5년 10년 후에는 내가 물러나야 되거든. 85까지 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허구는 싶어도. 그래서 그걸 네. 생각해서 젊은 친구도 영입이 된 거고 보컬도 한 사람을 더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땐 안 나가지만 음반을 내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혀서 나가서 같이 한 5년 10년 같이 허서 인정이 될 때 이제 내가 힘들면 팀 물려주고 사랑과 평화는 여기 있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고 나는 이제 멋있게 이제 떠나면 되죠.
0: 나는 떠나도 사랑과 평화는 계속 가야 된다.
1: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책임이 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신곡도 다 돼 있고 이제 그거 되면 신곡에서 6명 보컬까지 해서 네네.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발표할 거예요.
0: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제가 알기에 그 N본부의 그 배철수 선배님 정도 그 정도 빼놓고는 지금 락음악을 이렇게 또 저희 그 권순의 새벽 공감은 거의 70-80%가 락음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라디오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저는 라이브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라이브.
3: 네, 네. 이렇게 토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다른 노래도 틀어주면서 네, 네. 직접 여기서 라이브도 같이 해주면 더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하실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여기 방청객분들도 몇 분이라도 모시면 네, 그런 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그 추천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건 저희 9집에서 너무 자꾸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네. 정신 좀 차리자 해서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자.
0: 제목이?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0: 아, 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과 평화랑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4: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2: 너무 좋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0: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햇살 따뜻한 날에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1, 2, 3

0: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될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게

받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덥겠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이후로 서울 지역의 폭염특보는 한 단계 낮아지면서 지금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열대야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오산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도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6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

0: 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8시가 되기 전인데 기온은 이미 30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폭염특보를 동반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야외활동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야외작업이나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노약자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좀 더 즐기기 위해 혹은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부근까지 13km 정도 이미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춘천분기점 지날 때 2km 정도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 4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

0: 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지하도로 입구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전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현재 사고 처리하느라 그 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서부간선 도로 쪽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